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믿

시편 100편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 이어진 곡은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어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곡은 클래식과 찬양이 함께하는 연주 찬양인데요. 김기경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죠. 여름날 메마른 골짜기 같은 일상을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 힘을 얻어서 마침내는 시원한 샘물을 만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열왕기는 이름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실제 주인공은 왕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왕이 아니에요. 자리는 왕이고 지위는 왕이고 허울은 왕인데 왕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누굴 통해 일하시는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나 이름 있는 자들이나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방위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열왕기 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이 열왕기 하에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과 함께 엘리사입니다. 오늘 13절은 참 아이러니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난 시즌 1에 6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쇠도끼가 물에 빠져서 그것을 건지는 이야기를 봤고요. 오늘 13절부터 시작되는 하반절은 참 아이러니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누구냐면 아람의 왕이에요. 아람의 왕이 바로 전장 5장에는 엘리사를 왜 찾았나요? 살려달라고 찾았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장 충직하고 나라를 구한 장수가 나병에 걸려서 그 나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단 말이죠. 살려달라고 찾았는데 지금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6장에서는 왜 찾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작전을 짜는데 열심히 작전을 잘 짜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침상에서 한 말을 다 알고 이미 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엘리사예요. 야, 이거 엘리사가 있는 한은 북이스라엘을 침공 못하겠다. 우리 이 전쟁이 승리 못하겠다. 엘리사부터 잡자.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잡아와서 그를 치고 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사의 참 아이러니입니다. 바로 전장에는 살려달라고 찾았던 그 엘리사를 6장에서는 잡아 죽이려고 찾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돌변하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돌변하는 이 아람왕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서 있는가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이익 가운데 서 있으면요, 이 사람의 이익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었다가도 하루아침에 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루아침에 한편을 먹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얄팍한 모습이 지금 성경에는 참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왕의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5장에 나왔잖아요.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왜 보냈어요? 엘리사한테 나아만 고쳐달라고 그때 온갖 곡물을 바리바리 싸서 보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구해달라고 보냈고, 이번에는 잡으려고 밤에 몰래, 몰래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자,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였느냐. 이때 15절에 바로 사환인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우리는 게하시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그 게하시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어요. 성실하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죠. 누구보다 일찍 나가보죠. 행동하는 사람이고 능동적인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뭘 봤어요? 그가 본 것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들, 나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온 우리 주인을 엘리사를 잡으려고 찾아온 적군의 규모를 보고 스케일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에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우리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군사가 많이 왔으니 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으니 우린 끝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오 주인님, 우리요 이제 망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데이터예요. 우리의 데이터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호의적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에
알겠습니다. 감

감사합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그것은 이 세상 나라의 법칙과 부딪혀요. 이 세상은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먼저니까 그 세상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딪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봤다. 내가 잘 봤다. 내가 보니 이렇더라라고 우린 쉽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바로 이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데이터를 손에 쥐고 야, 안 되겠다. 이제 교회는 망하겠다. 복음은 이미 꺾였다. 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중세시대부터 수많은 사람이 예언했어요. 성경은 없어질 것이고 교회는 불탈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지워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그런데요.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천 년을 거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이기심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가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얄팍한 마음이 아무리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려고 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올라서려고 남을 내려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남을 죽여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 인간의 경쟁으로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끝없는 전쟁이고요. 끝없는 갈등이고요. 그것은 끝없는 인간사의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지금 셀 수 없는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왔는데요 그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게 데이터로 분명히 잡히는데요 그 눈에 보이는 데이터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것을 말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선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해요. 보이는 대로 말해요. 그것은 보고고요. 그것은 인간의 말이지만 믿는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걸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선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왜 열왕기 상하가 선지자들의 책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그것을 먼저 보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할 줄 알고 그것을 믿을 줄 알고 그것을 따라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선지 학교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일찍 일어나도요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봐도요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할 때 비록 우리 현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이 눈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의 눈을

깨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다모여기도의 첫 번째 때 다윗의 기도를 함께 봤어요. 바로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인간의 예상을, 예상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고유한 것, 구별된 것, 니플라우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동일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전반기 이 새벽 부흥회를 종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일과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은 바로 우리 여름, 올여름 우리의 여름 행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고 그래요. 청년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불렀어요? 사환이었어요. 그냥 그의 사환. 게하시란 이름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사환. 나중에 나오죠, 이름이. 근데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청년이라고 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 청년의 눈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때가 지금 너무 막막한 때가 되어버려서 학업의 부담에, 취업의 부담에, 결혼의 부담에 너무 큰 짐을 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것을 하느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해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청년들이 그냥 아침에 열심히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대 눈을 열어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많이 대비하고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눈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 6개월 동안 사정이 나아지기도 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병이 낫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또 어떤 가정은요,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가정도 있어요. 열심히 새벽에 나와 기도했는데, 열심히 안수받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말과 불병거로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내가 너를 보호하였고, 내가 너의 동행이 되었고, 내가 너의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과 지금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 데이터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한 발을 내딛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자, 똑같은 기도인데요. 조금 전의 기도는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였고요. 이번 기도는요,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였어요. 아람의 적군들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밀려오는 적군을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로 상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죠. 그것보다 엘리사의 선택은 기도였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0: 그래서요, 엘리사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뒷면에도 펼쳐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우리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또한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디플라우트를,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지만, 또 하나의 능력은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눈을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전만기 종강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올여름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눈이 열려 말씀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을 잊지 못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대적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도 주시고 눈을 어둡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열려야 될 때 어두워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야 할 자들이 때로는 눈이 열릴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일터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 봐야 할 것을 반드시 보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우리 성민 가족들, 성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2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이 강퍅한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릴게요. 도미누스가 찬양합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8월 2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도미누스의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박종호님의 예수님 마음, 옹기장이의 나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 할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팔다리 골절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극동방송 들으며 큰 은혜와 위로 받고 계신다고

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8383번님의 신청곡 샬롬 노래선교단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18번님의 신청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서울 챔버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고요. 9642번님 내 평생 살아온 길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며 내 평생 살아온 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영산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1532번님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마지막 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우셨던 분들 계시다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2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휴가로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만 상황은 어려워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달 8월을 광복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광복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에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민족에게도 큰 의미가 담겨진 절기인데요. 우리는 조국 광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제2의 광복인 남북 통일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49편, 누가복음 12장, 골로새서 3장을 읽으면서 영적 통찰력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오늘 주일에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목회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8월 2일 65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요. 하영조 목사님은 1946년 9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되던 해 6.25 전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반도 끝자락인 목포로 피신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약한 자를 섬기며 자랍니다. 대학생 시절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CCC에서 학생 리더로 캠퍼스를 섬기며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으로 복음, 성령,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갖고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폐결핵을 앓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대학 졸업 후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1976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신학생 시절부터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등 많은 연예인을 전도하며 연예인 교회를 세웁니다. 1981년 12월 문서사역의 새 지평 도란노 서원을 창립합니다. 1985년 영국 유학 후 돌아와 온누리교회를 세우게 되며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활동하고 러브 소나타 개최 등 선교에 대한 열정이 늘 뜨거웠던 하영조 목사님은 액트 29라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국내, 미주, 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중동에 34개 비전 교회를 설립했고 선교 전문 위성 방송인 CGN TV를 개국합니다. 과로로 인한 만성간염과 당뇨, 고혈압, 간암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란 별명을 가졌던 하영조 목사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2011년 8월 2일 65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에는 배제학당이 창립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5년 8월 3일 서울 정동에 배제학당이 창립됩니다. 한국에서의 신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죠. 미 감리교회 초대 선교사였던 아펜젤라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특별히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한국에서의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겸나, 고영필, 이종훈, 이인탁 이렇게 네 명을 모아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근대 교육의 첫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듬해인 1886년에 고종임금은 배제학당이란 교명을 지어 하사했고 당시 학당장이었던 아펜젤라 목사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희생과 봉사정신을 강조한 교훈을 지었습니다. 배제학당은 그 설립 이래로 민족 순환기를 거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왔고 기독교 학교의 대표적인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그 배제학당이 1885년 8월 3일 창립됐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에는 로스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나요?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예수 형교 전서라는 신약 성서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로스역 성서라고도 불리죠. 그 로스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15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회 선교사로 1872년부터 중국 대륙 동북 지역 선교사로 일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과 동북 지역의 관문인 고려문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압록강 연변에 거주하는 한국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부락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던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죠. 그것이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는 국경을 넘나드는 한국인 상인들과의 개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로스 선교사님은 서상륜 선생을 비롯한 의주 출신의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그 꿈을 이루죠. 이들은 만주에서 한 팀이 되어 성서의 한글 번역에 힘쓰게 되고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1887년에는 최초의 한글 성경인 로스역 성경 공식 명칭 예수 형교 전서가 출간됩니다. 얼마 전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로스 선교사님의 이 같은 활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로스 선교사님이 1915년 8월 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6일 목요일에는 차례진 장로님이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전남지방민족운동과 신앙운동의 지도자인 차례진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50년 8월 6일 순교하셨습니다. 전남 강진 출신으로 강진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일제시대에는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를 갖고 국내 독립자금 조달 책임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방 후에 강진읍 배영석 목사님과 같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갔는데 6.25 당시 피난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다 공산군에 체포돼 강진읍 시장터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지역사회 인사 두 분과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8월 8일 토요일은 한국의 침례교 역사의 비운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침례교는 1889년 12월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 펜 위기 내한에서 한국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침례교가 시작된 지 16년째인 1905년 8월 15일에 대한기독교회라는

명칭으로 충청도 강경에서 제1회 총회가 소집되기도 했지만 제16회 총회인 1921년부터는 일제 강요로 동아기독교로 교단 명칭을 바꿔야만 했지요. 그리고 1942년 6월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 대표 33인이 함흥 형무소에 수감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 후 2년 뒤인 1944년 8월 8일에는 급기야 교단이 강제로 해산당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1944년 8월 8일은 침례교 역사로는 잊을 수 없는 강제로 침례교가 해산당한 날입니다. 같은 날 8월 8일 토요일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독일의 성직자로 사상가로 쾰른 부근 캠벨에서 출생했는데요. 1399년 새로 세워진 아그네스 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에 들어가서 1413년 사제 서품을 받고 부수도원장을 지냈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수양서와 전기를 제작했는데 특히 수도자의 영적 수업의 책으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금으로부터 555년 전인 1471년 8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불러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역 간 갈등이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민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 캠프와 청년 세대의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매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 열방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열방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로드맵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수용료 교회를 이끄시고 함께하신 주님, 3대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발로 붙드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날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가는 악단의 연주와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이 주께서 주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틀을 잘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세 가지,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인데, 지난 주간에 일용할 양식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용서와 그리고 시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용서를 위한 기도 첫 번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가운데서 다 기도가 짧은데 가장 길고 복잡한 문장입니다. 아람어에서 예수님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요, 이 아람어는 아람어에서 죄를 빛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빛.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죄와 빛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빛과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빛을 지면 노예가 되기도 하죠. 뭐 요즘은 빛이라고는 개념이 빚진다 그러면 좀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사죄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가 보이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고 자신의 죄가 안 보이는 거 위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이더라도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용서를 구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내 죄가 용서를 받는 이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늘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빚이라고 했습니다. 빚,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지 않으면 빚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산다면 그 신앙은 위선이 되겠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죄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14절,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내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일종의 상업적 거래처럼 보여요.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 가까운 해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미 용서를 했으니 나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달라는 뜻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가운데 있듯이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한마디로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만해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유명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줬어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요. 왕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걸 팔아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 그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당장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오늘 현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조금만 봐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거절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서 이 일에 대해 들은 왕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이 약한 종아, 내가 내 빚을 그렇게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게 빚진 자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대노하고 그를 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뭐냐면 내가 이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여러분, 복음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은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는 용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섣불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용서하려고 다가가지 마십시오. 용서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금과 여러분도 어떤가 이 설교를 용서를 얘기를 드리니까 어떤 왼수가 생각날 거예요. 예. 막 이가 막 떨리고 막 지금 설교가 불쾌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도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용서를 하면,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기하게도요,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계속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것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상하게. 그 말은 여러분, 회개를 하면 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죄가 보이는 거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이 보여요. 눈이, 죄를 보는 눈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할 리가 있나요? 안 하지.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뻔뻔해지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할수록. 죄를 짓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죄가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더 둔감해지고 더 악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가 언제 넘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언젠지 아세요? 회개 생활이 왕성할 때요.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선명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이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건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 받았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십자가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그게 진짜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은 계속 무거워집니다.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에 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묶여있는 매듭을 푼다,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묶여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거. 마음이 닫혀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마음의 평안은 없죠. 불편하죠. 삶은 꼬여있죠. 사람이 잔인해져요. 무자비해져요. 보복 심리로 가득.

그 분노가 가득해요.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내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틀림없이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미움과 학대와 원한과 보복과 분노와 이런 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묶여 있으니까, 뭐가 묶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육신적인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이 나를 이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가 잘안 되면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거예요. 용서는 도덕적인 노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를 써봐라, 노력해봐라, 용서하려고 애를 써, 너의 마음을 넓혀.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강도가 높은 겁니다. 우리는 큰 빚을 진 사람이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게 변합니다.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돼요. 기적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드러워져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는 순간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피해를 입었긴 하지만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며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를 베풀게 돼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나도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이제부터 나도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닫혀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베드로가 주님에게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자기가 질문을 했고 자기가 또 답을 해요. 7번 하리까? 뭐 이랬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7번 하리까? 그러면 주님이 막 엄청 칭찬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대답 의외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70번에 7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과한 거잖아요. 7번도 엄청난데, 아니 70번에 7번을 용서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70번에 7번 정도 용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70번에 7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70번에 7번만 용서해도 여러분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푼 것은요, 70번에 억, 70번에 조번 이상 용서해 주셨어요. 상상하세요. 상상이나 되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숨 쉬면서 죄를 짓는데,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살아가는 게 죄인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안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받은 용서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에게 피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를 보십시오.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베풀 때 진정한 자연이 됩니다. 가슴에 어려진 것들이 풀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미국의 종합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절반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환자의 절반이 일어날 거예요. 용서를 실천하기만 하면.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한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그 한맺힘, 내 안에 있는 그 강한 스트레스가 내 삶에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예요. 용서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엄청나요. 엄청나요. Another class의 삶을 살게. 용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우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묶여있는 매듭을 푸는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내 마음이 계속 좁아지고요. 나중에는 독방에 갇힌 사람과 똑같아져요. 관계는 다 끊어지고요. 사람의 멘탈이 다 깨져버리고. 용서하면 인간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선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풍요로운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용서가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에서요, 여러분. 가정.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우리 연약함이 노출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끊임없이 아내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남편을 용서하고, 끊임없이 자녀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부부를 용서하고, 그냥 밥 먹듯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가 가장 풍부한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어야 돼요. 사랑방이나 부서에서도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면 부딪혀요.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폭발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꼬인 관계들이 열리네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 풀어야 돼요. 뭐 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 뭐예요, 여러분. 관계는 다 꼬아놓고. 계속 용서를 베푸는 겁니다. 그 용서를 베푸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안 베푸면 그 인간이 오늘 3부에 오나 2부에 오나 고민을 해야 돼요. 피해야 되니까. 그분이 이 복도로 오나 저 복도로 오나 내 신경 써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나 늘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 앞에서 안전하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삶이 힘들죠? 시험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만하고요, 살만해요. 근데 우리는 매일 시험을 치러요. 크고 작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은 넘어가면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시험에 빠지면 비참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도는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간구와 함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anytime,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삶은 지뢰밭같습니다.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둘러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유혹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고

후회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 유혹.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약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으로 시험 당하는 거거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만나보면 그 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 일로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도록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감은 금물이에요. 난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나와요? 초신자나 중직자나 목사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야고보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에요. 왜 시험을 받죠,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요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망하는 게 안 보여. 신기하죠. 편법을 써요. 술술을 부려요. 머리를 굴려요. 여러분 장관 청문회 하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후보자 나와가지고 걸리지 않는 편법을 안 쓴 사람이 한 사람이라 했는가? 난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술술을 써요, 여러분.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 문제예요. 실패의 길을 스스로 찾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욕심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물질의 욕심, 이성의 욕심, 명예의, 인기의, 권력의.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은 많아졌는데 절제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의 문화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욕구를 참지 말라는 문화입니다. 유혹이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에요. 이제는 은근히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광고들도 여러분 도발적이에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 마귀가 누굽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거죠. 마귀는 시험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이 본업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돼.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충동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이죠. 근데 그 자극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올려요, 강도를. 그러면 중독에 빠지고 나쁜 중독에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 온갖 것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핸드폰 여러분 그렇잖아요. 몰려갈 필요도 없어요. 내 손 안에 있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언제든지 제공해주는. 눈만 뜨면 유혹거리들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알고리즘의 기능이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뭐 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뭐 무차별적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제가 혈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막 그 다음부터는 혈압 오를 판에서 계속 보다가 얼마나 친절한지 늑대처럼 달려들어요.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오늘날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AI 시대는 더 적극적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거짓이 교묘하고 정교하게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신자든 중직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죄의 수렁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게 시험인지 아닌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 자리에도 시험이 찾아와요. 돈이 많을 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고 가난할 때 찾아오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안 될 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칠 때,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 찾아오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한번 들면 휘청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는 의미가 뭘까? 이 기도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누가 드리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마귀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주로 세 가지 루트잖아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물질과 성적인 것과 명예와 힘을 통한 유혹들, 이 다양한 시험들이 밀고 들어온다. 여러분 시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요. 신자는 무견실에서만 지낼 수 없습니다. 무수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시험은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문제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치르고 이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한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마귀가 소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극적으로 있으면 다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중무장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기도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공격하고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름철이 되면 뭔가 좀 우리가 좀 느슨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뭐 날씨도 덥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 아침도 좀 개운하지 않고 큐티도 좀 건너뛰고 기도생활도 좀 덤성덤성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 여름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깨져서는 안 돼요. 방심은 건물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그 군인들이 전쟁할 때 언제나 무기와 모든 걸 갖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때도 여러분 불침번호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 있었는데요. 잠시 방심해서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노립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방심하는 한순간에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으면 위험한 순간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바울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는 방학 없어요. 마귀는 할리데이 없어요. 마귀는 뭐 방학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불이 꺼지면요 유혹의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각종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각종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뭐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악과 악한 자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권세에 굴복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귀죠 여러분. 마귀. 여러분 오늘 모든 악의 뒤에는 마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교활해요 여러분. 교활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유혹에 무릎을 꿇습니까? 마귀의 밥이 됩니까?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악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악에 한번 감염되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 안에 악으로 가득합니다. 악의 번식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는 실지 않은 세력이 마귀요. 그는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세상을, 지금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단어를 놓지 마십시오.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면만 보면 알 수 없지만 배후의 세력으로 이 마귀가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모든 문화와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돈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삽니다. 돈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경제 영역 안에 배후에서 움직이는 악의 세력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돈의 영향력을 키워서 인간의 악에 빠지도록 조장 얼마든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 때도 마귀가 같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막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그때 마귀도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들어오나요? 아니요. 마귀도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 돈 벌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쓸 때도 여러분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벌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혹시?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돈 잘 쓰는 사람 휘게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만진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돈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순간 마귀도 같이 역사하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잘 돼. 사업이 잘 돼. 근데 계속 잘 되나요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의 허영을 부추기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돈과 함께 춤을 추게 하면 네 영혼을 유린당하고 돈을 이용하여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디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왕국을 누가 지휘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미디어를 잘 사용해야 하지만 이 미디어 안에 교묘하게 지휘하고 있는 마귀의 활동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 안에 교묘하게 자유로운 어떤 성적 자유를 조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파고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애 그 자체가 금기상이었어요. 뭐 모르겠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드라마나 이런 데 뭐 이게 언급되는 것 자체도 그 금기상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방이 뭐 엄청나게 빨라요. 미디어 역할이에요. 미디어. 온 세계 문화가 이 미디어 안에 성정체성 이런 문제도 여러분 들어가면 뭐 이건 과거 아닌 과거 아니에요. 뭐 남자 여자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뭐 난 토끼야 뭐 오늘부터 토끼로 살 거야 뭐 그런 뭐 이래 가지고 다니고 있고 난 고양이야 뭐 이러면서 난 고양이에요 뭐 그날부터 고양이야. 요즘은 뭐 트랜스젠더 뭐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나 오늘부터 나는 뭐 남자가 갑자기 나 오늘부터 여자로 살 거래가 여자 화장실에 쏙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도 오염됐어요.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막 벌쩍벌쩍 뛰고 막 주야 막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냥 의분도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뭐 요즘 그런 거 막 그렇게 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태연해요, 태연해. 오염.

오염된 겁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안에는 영적 전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실태를 안다면 이 기도는 중대해집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글거리는 현실 속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절실한 겁니다. 절실해요. 저는 AI 시대가 지금 이미 뭐 속도를 뭐 아무도 제재하지 못할 만큼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10년 후 우리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 미디어와 이 AI 이 시대 안에 이 거짓된 메시지들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거짓으로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깨어지고 결혼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온갖 타락한 문화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 안에 찬실하게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유린을 당하고 어떻게 탈취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죠. 마지막 승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에 의해 망가지고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악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는 모든 악한 자를 결박하셨고 주님은 승리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길에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너무도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 약한 세상, 삶은 위험하고 마귀는 그세게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진실한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매 순간, 매일 아침에 하루를 끝내고 저녁 시간에, 아니 여러분들 시간마다 아니면 오전, 낮, 저녁 세 번이라도 진지하게 이 주기도문을 드리신다면 이 기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주기도는 기도의 모범이요 기도의 정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겠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놀라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의 삶

삶의 복이 되기를 바라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매일 매순간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용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영향기 윤선영입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헬렌 켈러가 남긴 말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닫힌 문을 바라보다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 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런 어린석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를 향해 새롭게 열리는 문을 향해 걸을 수 있는 열정의 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한 해가 반 이상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면 힘차게 걸어가 우리를 향해 열리는 새 문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새롭게 열리는 행복의 문을 향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갔으면 해요. 뜨거운 이 태양이 가득한 여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이 서로에게 물드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이수아 씨가 부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 곧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이 바로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에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해방을, 또한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요.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아마도 해방의 기쁨은 더욱더 컸을 거예요. 만약 기다림이 없었다면 기쁨이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선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기다림은 믿음의 능력이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며, 언제까지고 기대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간구하는 것임을 모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다림으로 나아가시는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이다은 씨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어서 심정선 씨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예배 시간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이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고는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이어가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자기가 뭔가 해보려다가 잘 안 되면 사후 약 방문식으로 하나님을 지치다거리다 하는 대상으로 찾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애쓰는 이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들어주시는 정

정도로 그치실 테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고요.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 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 직장과 사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크룩스의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연륜을 더해가는 것과 같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나무 생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쉐릴의 이 말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나무의 나이트처럼 우리의 인생의 나이에 하나의 연륜이 쌓여가는데요. 이렇듯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신앙생활의 나이트에도 더욱 연륜이 쌓여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지혜롭게 넘기는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BC 초대석입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지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의 기쁨 주인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0: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죠.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부산교회 총연합회 그리고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81주년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앞두고 이번 성회의 의미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자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부교총 대표회장 김영근 목사님, 사무총장 장기성 목사님,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 전도본부장 최광수 목사님, 사무국장 정환익 목사님 네 분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 분씩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부산 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순복음금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형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저는 부산교회 총연합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장기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복음화운동본부 전도본부장을 맡고 있는 감천선교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최광수 목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복음화운동본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주동행교를 섬기고 있는 정한익 목사입니다.
0: 네,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8.15 광복절 기념대성회 행사의 개요 그리고 또 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셨는데요.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하셨나 궁금합니다.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어떻게 이 행사가 또 열리게 되었는지 먼저 김영근 대표 회장님부터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연합기구인 부산교회 총연합회 그리고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아주 뜻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81년 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광복을 주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이념과 세대 갈등,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라는 또 다른 어두움과 갇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음에 광복은 단순히 영적인 해방을 넘어서서 영적인 회복과 복음적인 자유를 의미하죠. 다 같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올려드리는 이 연합예배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될 것이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집회는 정말 두 기관이 연합해서 함께 한다는데 큰 취지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가 아마 선포되는 아름다운 집회가 될 것입니다.
0: 네, 장기성 사무총장님.
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복연회를 감사드리면서 사회 구석구석의 갈등과 분열로 아픈 이 나라 백성이 하늘 보시기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 누구든지 살고 싶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두 단체가 공동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 또 한 단체처럼 8.15 광복절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개최가 되겠는데요. 이번 광복절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더욱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 대성회 연합예배로서 같이 가지는 영적인 시대적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우리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81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진짜 자유가 필요한 때가 도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념과 세대 갈등, 계층 간의 극단적인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단순히 정처적인 자유 혹은 사회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영적인 자유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8.15 광복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대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번 집회 주강사 그리고 선포될 말씀 모두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부교총 대표회장이신 김영근 목사님께서 직접 또 강사로 나서주시네요. 참석하는 성도들 또 부산 지역사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한데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역사적인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0: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인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선포할 예정입니다. 침체된 한국교회와 부산교회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을 복음화하는 재점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져버렸던 영적 재단들이 다시 쌓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마다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1: 네,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되는 이제 81주년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앞두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회가 열리는 해운대 순복음교회 현장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주요한 순서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장기성 목사님.
2: 먼저 경배와 찬양으로 하늘과 심령을 활짝 열고 1부, 2부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광복의 은혜를 기념하며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부산 복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산 1860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 다음 세대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국가 광복절 노래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마치게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번 성회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서 부산의 복음화를 위한 강력한 기도 운동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부부 차원에서는 이번 대성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최광수 목사님.
3: 네, 부산 교계의 대표 연합 기관인 부산 교회 총 연합회와 연합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부산의 1860여 개의 교회와 50여 개의 선교단체 또 다양한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이 함께 연합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성회를 통해서 시대를 넘고 역사를 넘어서 역사의 연결 또 세대의 연결을 의미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1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78차 전도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귀한 복음화 운동본부의 일들이 이번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통해서 모두가 결산하는 집회 또 앞으로 이런 귀한 전도운동이 부산 교계와 널리 한국교회와 세계선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광복절 기념예배가 되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8.15 광복절 기념대성회 어떻습니까? 이 광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국가적 지역적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환희 목사님, 이번 대성회를 통해서 부산의 교회가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할 합심 기도의 제목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4: 이번 대성회를 통해 우리는 총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 부산 시민들이 직면하여 있는 현실적 고통에서의 해방, 곧 부산의 현실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산 1860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흥의 물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1: 네, 광복의 역사적인 의미 자체 희미해지기 쉬운 다음 세대와 부산 시민들에게 이번 대성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회 사회적 책임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 어떤 것들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광수 목사님.
3: 네, 그 광복의 역사적 의미가 자칫 흐려지기 쉬운 그런 시대인데 특별히 우리 부산교회총연합회와 우리 복음화운동본부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광복을 다시 알게 하고 이 광복의 의미가 부산교계에 또 부산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하나의 첫걸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며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바람

0: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정환영 목사님.
2: 저는 개인적으로 강복의 역사적 의미를 아래에서부터의 개혁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민중들이 독립을 외치고 그 외침이 강복을 이끌어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너무나도 혼탁한 현재의 시대적 흐름 가운데 민중들로 상징되어지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 곧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메시지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강복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내야 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번 8.15 강복절 기념 대성회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성회가 끝난 후에 부산 교회들과 성도들의 가슴 속에 어떤 영적 결단과 은혜가 남길 원하시는지 우리 김영근 대표 회장님 소망 듣고 싶습니다.
3: 네, 이번 성회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기대의 불꽃, 기도의 무릎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야, 내가 먼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나아가 이웃을 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를 전파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부산 1860여 교회들마다 부흥되고 더 연합하여 이 도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그야말로 거룩한 영적 유산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8월 9일 해운대 순복음교회 현장으로 발걸음을 하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초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환영 목사님부터요.
2: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번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부산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부산 시민들을 초청합니다.
1: 최광수 목사님.
4: 네. 8월 9일 해운대 순복음교회 현장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40만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부산이 새롭게 부흥의 영적 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5: 이번 기념대성에 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기억하며 이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진리로 자유케 하기를 소망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와 시민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3: 네, 사랑하는 우리 부산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은혜와 기적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오셔서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가 부산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 나라의 광복을 온 열방의 자유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기쁜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81년 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광복의 자유를 주셨듯이 오늘날 영적 사회적 어둠 속에 있는 바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참된 자유와 회복이 선포될 것입니다. 제 81주년 8.15 광복절 기념대성회 8월 9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FEBC 초대석 부교총 대표 회장이신 김영근 목사님, 사무총장 장기성 목사님, 부산 복음화운동본부 전도본부장 최광수 목사님, 사무국장 정환익 목사님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목사님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3: FEBC
1: 초대석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여름이면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있습니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 쉬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방학도 휴가도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할 것 없죠. 평소 일터에서 집에서 또는 휴가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잠시 육체의 쉼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이 계절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첫 곡 듣고 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수진의 주가 나를 지키시네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다녀오면 몸이 쉬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사실 쉼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참된 쉼은 육체의 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너무너무 더운 여름인데요. 아마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두고 계신 분, 또 지금 휴가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번 여름 여행도 좋고 휴식도 좋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도 함께 쉬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죠. 오베엣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까지 세 곡의 찬송가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예라모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토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송성미 사모님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오 신실하신 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방금 함께 그 들으신 말씀 중에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행하라라는 것은 비단 예배

식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겠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또 여행을 떠난 휴가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죠.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 오직 예수, 클래식 콰이어의 오 놀라운 구세주, 또 원웨이 싱어즈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마커스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우리네 인생에 노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지요. 요사이 세계적으로 K-POP 하면은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참 종류도 많습니다. 대중가요, 민요, 가곡, 명곡, 찬송. 그런데 성도라면 노래를 선정하여 부르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노래 중에 가장 차원 높은 노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영혼에 일깨워주고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이 좋은 찬송으로 함께 꾸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음악가 피터 필립 빌호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놓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심이라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작곡한 찬송이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 우리의 영혼까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도라면 그의 입술로 나오는 노래가 남달라야 합니다. 류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한 장군이 왕에게 병사들의 노래를 중단시킬까요? 라고 묻자 왕은 말하기를 아니다. 저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찬송가를 늘 부르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성도는 부르는 노래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연이어 들으신 곡은 열매의 음성으로 들으신 친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다릅니다. 세상에 부르는 수많은 노래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생사관이 달라야 합니다. 즉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사는 목적도 다르고 죽음에 관한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생사관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고 활기찬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죽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사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한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홀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찬송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토록 생사관이 분명한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래가 다릅니다. 또한 죽고 사는 문제, 즉 생사관도 다릅니다. 성도라면 달라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효도관입니다. 성도는 효도관도 세상 사람들보다 분명히 남달라야 합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외롭게 사시고 자식들에게 괄시를 당하며 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로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는 세 가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 비둘기는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3단 아래의 가지에 앉아 예를 표하고 까마귀는 늙어 어미 까마귀를 공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세상의 미물조차도 어버이에 대해 이 같은 효도를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못한다면 어쩌면 미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십계명 중에 제다섯 번째 계명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0: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신 낮은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야 한다 했습니다. 생사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1: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오늘의 끝 찬송은 박종호님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드디어 8월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향하는 달이죠. 오르고 또 올라가서 다다른 꼭지점이 바로 절정이 되겠는데요. 지난 7개월을 뒤돌아보면요. 봄과 여름을 지나며 식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둥지 속 보금자리의 아기 새들은 훌쩍 컸고요. 어미 젖 먹던 강아지도 제법 울 때 높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지난 날들은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연의 생명들이 저렇듯 성숙해갈 때 우리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부족했다 싶더라도 낙심은 말았으면 합니다. 성도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들이죠. 말씀 그대로 귀한 인생 이루어가기를 서로 함께 응원합니다. 더 힘날 밴드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을 텐데요. 한웅재님의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먼저 듣고요. 오지은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사연은 2718님 주신 사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주일을 준비하며 행복한 찬양 함께 나눠요. 찬양 신청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2718님 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 이 맛, 이 감동, 이 은혜 다 알고 계시죠?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임혜진 자매님 와서 친구 윤성경 자매와 함께 특송했어요. 그 임혜진 자매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사연 같이 읽고 웃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자매 중에 한 분이에요.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해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 특송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물 짓고 벅차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냥 생동감이 있어지고요. 활기차시고요. 실컷 울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동과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찬양이 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며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뭐 권사님들과 함께 하셨던 분들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도 저한테 막 문자 보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아유 그 자리에 아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저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2718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 일이 막 너무나 크게 막 마음에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 후덥지근해요. 아유 이거 습도 높아요. 힘들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행복한 찬양. 누가 알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찬양 안에서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만 잘해야만 뭐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매들 물론 뮤지컬 배우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 좋죠. 그러나 찬양 사역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처음 성도들 앞에서 처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윤성경 자매 같은 분은 이제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울림이 컸던 거예요. 감동이 컸던 거예요. 무엇인가요? 찬양 앞에 있는 우리도 신실한 마음 갖자고요. 부르는 찬양 사역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듣는 우리도 처음 마음으로 듣는다면 찬양 정말 모두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2718님 신청곡 난 예수가 좋다오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예라머십의 주 예수 의지의 함이 함께 듣습니다.

어르신 몇몇이 쉼터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요. 살짝 들어봤거든요. 옛적 동네 골목길은 오후가 되면 왁자지거리였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지. 저희끼리 규칙 만들어서 신나게 뛰놀고 재잘거리고 또 씩씩거리며 다투기도 했었지. 근데 요즘은 겨우 말 배우기 시작한 애들에게도 공부시킨다고 난리들이야. 근데 이건 제법 오래된 풍조죠.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안에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 행복한 인생 이룰 겁니다. 에필로그 앨범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일,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여름 날씨는 정말 다채롭지요. 해가 쨍쨍 비추기도 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때때로 태풍으로 큰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썸머 스페셜 함께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실이요, 진짜예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이고 진짜라고 믿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 중에는 여름방학과 부모님의 휴가를 맞아 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나요? 또 여행을 갈 계획인가요? 푸른 파도 넘실대는 바닷가, 또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 박물관이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하고 있거나 다녀왔을 수 있어요. 또 친척, 친지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전도사님은

0: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 우와, 이 바다는 정말 푸르르고 넓고 깊구나. 그런데 이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0: 또 시원한 계곡 있는 산에 갔다면,
2: 어머나, 이렇게 푸르른 숲이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네. 산을 따라 굽이굽이 내려온 계곡물은 정말 시원한걸. 이렇게 멋진 산과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라워. 이렇게 말이에요.
0: 무엇보다 여러분을 특별히 돌보시고 여러분의 키도 생각도 마음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름 여행이기를 바래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의 일정상 특별한 여행 계획이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친구나 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면 어떨까요? 산책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손길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과 세달먼트 키즈 싱어즈의 O Worship the King,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키즈벤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벤트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들었던 찬양을 기억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자 교수 박신하입니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젊은 목사 본회포는 고향 땅인 독일로 향합니다. 고국에서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독일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부르고 있었죠.

보네포 목사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독일을 깨우기 위하여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서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하던 마음이 이제야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본 회포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목적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올 하반기 여러분과 저도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송 세 곡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김세경의 첼로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김세경의 첼로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트럼펫 안희찬이고요. 비바람이 칠 때와 테너 이단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수원 시립합창단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트럼펫 안희찬이었고요. 비바람이 칠 때와 테너 이단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수원 실업상단이었습니다. 이제 가스펠송 세 곡 준비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화 과요고요. 주님의 성령 내려주소서, 안산 실업상단.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소프라노 한나영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하고 계시는데요.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감상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가스펠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아 콰이어였고요. 주님의 성령 내려주소서 안산 시립합창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사슴이 시냇물을 소프라노 한나영이었습니다. 이제 흑인 연가 세 곡 준비했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메조소프라노 김미경. 두 번째로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Somebody knocking at the door 할렘 흑인 연가단.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탄 마차는 스윙 로우 스윗 체리오트 로버트 쇼 지휘 페스티벌 코러스입니다.

네, 흑인영과 세 곡 들으셨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메조소프라노 김미경이었고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할렘 흑인영가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내가 탄 마차는 로버트 쇼지휘 페스티벌 코러스였습니다. 이제 현대성가 두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흥 테너 문용택의 음성이고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조선영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가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다 쏟아놓기보다는요. 희망적인 말들,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기도의 말들, 사랑과 격려와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도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계신 그 자리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첫 찬양 축복하노라 테너 이민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시기의 찬양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고 했는데요.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와 순종이 함께 굴러갈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지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김민석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실상을 말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하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얼마지 않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실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소원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의 찬양의 말이 실상이 되어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애 가장 귀한 것. 메조스프라노 정자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한 바다로 갈 수도 있고요.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숲으로 가서 초록의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 영혼이 시원해지시는 날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위로를 전하며 믿음을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영광의 찬양의 말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

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며칠 전 생일을 맞은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1년에 365일이 내 생일이었으면 좋겠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축하받고 선물을 받는 일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렇듯 날마다 선물을 한 알음씩 받는다면 매일매일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겠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라는 포장 속에 많은 선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선물에도 별 관심이 없다면 습관적으로 열어보고는 한쪽으로 밀쳐두게 되겠지요. 또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값비싼 선물들을 잔뜩 기대하고 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며 주신 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매일매일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네 삶은 우리에게 꼭 맞는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선물을 받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딱 좋은 선물 꾸러미입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또 누릴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흐려지면 슬퍼합니다. 또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란 단어 대신 기쁨이란 단어로 바꿔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샘솟듯이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썸.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발명가 윌리엄 페인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예절 이상입니다. 그것은 좋은 영성입니다 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대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길 권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의도하신 것이라면 당신이 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모든 시간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낸다면 걱정할 틈이 없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는 기쁨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걱정이 마음속에 기어 들어오자마자 주님 손에 내맡긴 채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간 교수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는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집안이 가난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포대를 끌며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 재활원에 들어가 세상이 아닌 신앙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전까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겨내고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잘게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위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바쁜 사람일수록 초시간법과 같이 시간을 잘게 쪼개어 쓰는 시간관리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와 가치 판단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제3세대의 시간관리법은 오히려 사람을 시간에 얽매이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시간이 아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독일 소설가 미하일 엔네는 어른을 위한 동화 모모에서 시간 도둑인 회색 사나이들의 훔쳐간 시간을 인간에게 찾아주는 모모라는 꼬마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회색 사나이들은 사람들에게 불효불급한 시간을 절약하며 시간 저축은행에 적립해두었다가 노년에 찾아 쓰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시간의 노예가 되었고 여유를 잃은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요. 시간 관리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네, 가장 보람 있게 보내는 시간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해적들은 보물상자에 값진 물건들을 넣어둔다. 은행원들은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 박물관에서는 진귀한 소장품을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하고 경호원들이 지키게 한다. 그러나 이 귀중한 물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좀과 동록이 그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설사 그것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귀한 물건이나 임명장, 공로패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우리가 모은 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든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 영원한 것을 투자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스칼레슬리 브라운의 My Treasure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굳건한 반석, 극동방송 윤하곤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홍순관님의 저 하늘에는 찬송 들으시고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연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하늘에 쌓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네, 그래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현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네 번째 이야기 누명을 쓴 남자 요셉.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인생의 바닥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재기하는 경우가 몇 번 정도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39장과 40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손길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즉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시험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차갑고 교활한 모습을 보이며 증오로 감정을 소모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절망, 고독, 불행으로부터 구조된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꿈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 감옥의 간수장인 하지가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을 열어라. 죄수를 넘겨주겠다.
4: 아,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3: 새로운 죄수를 데려왔다.
4: 오, 이놈이 남자인 걸 확실합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3: 그손 치워라. 이자는 내일 아침 하진님을 만날 것이다.
4: 아유, 예, 그러셔야지요. 이 녀석 아주 살기등등한데요.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피부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건 정말로 남자인지 어디 한번 보자.
3: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두겠다.
4: 볼일 다 보시면 저희한테라도 보내주십시오.
5: 저희가 열렬히 환영해 주겠습니다.
4: 아니, 대체 왜 그러십니까?
3: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자는 내일 아침에 하진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열쇠는

0: 내가 직접 전달해드리겠다.
1: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집어삼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수많은 원수들이 가진 수를 써서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당신과 맺어주시고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여기서는 어두움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의 빗줄기를 주시고 이 위험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저의 나약함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형제들이 저를 구덩이로 던져 넣었을 때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제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지금은 저를 지지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지하 감옥에 와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시기에 혐오하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두려울 때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0: 둔골. 아, 이 친구야, 어서 들어오게. 아, 이런 야밤이 웬일인가?
1: 반갑습니다, 하지님. 저, 밖으로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여자들이 들으면 안 될 얘기가 있어서 말입니다.
0: 뭔가 불길한데 자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1: 보통은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지만 이번은 뭔가 좀 다릅니다. 오늘 밤 저는 한 젊은이를 독방에 넣고 나서 감방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간수와 다른 죄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젊은이는 하지님의 오래된 원수인 보디발의 아내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0: 돈골, 자네는 진정한 나의 친구네. 자네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할 뿐이야.
1: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늦은 시간에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자네 좀 전에 간수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랬나?
1: 네. 하지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간수놈은 젊은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잘생기고 조용한 남자들 말이죠.
0: 내일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만. 내가 임무를 게을리했어.
1: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0: 괜찮네. 때로는 야간 근무를 서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 내가 너무 바깥으로만 나돌았어.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네. 동골, 자네는 나를 기억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난 그 우정을 감사히 생각한다네. 그나저나 이 요셉이란 친구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은 없나?
1: 하인이 그러는데 그는 명예와 덕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 밑에 있을 때 요셉이 관리하던 것들은 모두 번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디발 집안의 집사가 되었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죠.
0: 그 어린 나이에 전권을 위임받았단 말인가. 대단하구만. 응? 대단해.
1: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자기가 믿는 신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칭찬만 하더군요. 그 누구도 히브리인 요셉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0: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이 하는 얘기만 이상하다 그 얘기로군. 너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요셉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0: 그래.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네.
1: 하진님은 훌륭한 군인이십니다. 저는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일 따름입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0: 아, 그래. 평안하길 바라네, 돈골.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게. 그 자네라면 항상 반갑게 맞을 준비가 돼 있네. 돈골의 얘기를 듣고 나니 한때 사무관이었던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여자의 변덕과 남자의 질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크나큰 잘못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보디발 부인이 저를 향해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충절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너무 어린데다가 우쭐해진 기분 탓에 저도 모르게 보디발 부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 좌천됐고 다시는 저의 원래 지위를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뒤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지만 다시는 군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요셉은 제게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11번째 아들이었고 많은 유산 상속을 의미하는 특별한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꾼 신성한 꿈이 더해져서 형제들 간의 다툼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시켜 형제들을 감시하게 했고 이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를 구덩이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보디발에게 팔려간 뒤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나 보디발의 허가를 얻어 아버지를 만나러 가거나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다시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구덩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영영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전 자꾸 요셉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마치 그가 저의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서히 그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권한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헌신했습니다. 요셉, 너의 신에 대해 말해보거라. 네가 히브리인들의 신이라고 한 그 하나님 말이야.
2: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별, 달과 해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0: 너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지?
2: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계획을 세워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는 가족들을 거느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0: 요셉, 넌 정말 그걸 믿느냐? 넌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감옥에 갇혀있다. 넌 여기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란 말이야. 그걸 모르겠느냐? 사실 난 네가 처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아마도 보디발이 네가 유죄임을 완전하게 믿는 건 아닌 것 같구나. 그렇다고 해서 네 목숨이 안전한 것은 아니야. 보디발의 평판도 위태로우니까 말이야. 어쨌든 노예인 네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2: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목숨을 주관하고 계시죠. 심신이 괴로울 때 전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마도 지금 전 값진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0: 저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대와 희망은 모두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분은 저의 보호자십니다. 인간은 한낱 우주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위안이십니다. 전 언제나 그분만을 믿습니다.
1: 나도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넌 검증된 사람이야. 금이나 은처럼 정제돼서 아주 순수해진 사람이지.
0: 친절하신 말씀이 제 영혼의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지님을 열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1: 난 너처럼 선하고 지혜로운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고 요셉은 죄수들과 군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허가 없이는 감옥 안에 어떤 일도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초월을 부활시켰으며 선한 일은 보상하고 악한 일은 처벌했습니다. 간수들이 받은 뇌물은 죄수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벽과 바닥을 청소하고 담요를 빨고 죄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이 허락됐습니다. 죄수들은 마치 파라오의 가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우리의 복잡한 계산 체계를 배웠고 그의 도움 덕분에 항상 정확하고 쉬운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오른팔이었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보일 때면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특별한 사람을 위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이집트인의 기도를 들어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2: 요셉이란 친구가 해몽을 해줄 수 있을 거야.
1: 아, 그래. 나도 저 그 사람 얘기는 들어봐.
2: 아, 요셉한테 물어봐.
1: 응? 그럴게.
0: 아, 왜 그렇게 우울해하시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잠을 잘 못 잔 거요?
2: 우리 둘 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네. 다른 죄수들이 그러는데 자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더군. 꿈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사실을 말하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답을 줄 것이오. 그럼 어디 꿈을 얘기해 보시오.
2: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네. 세 개의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가 있었지. 그 나무가 내 눈앞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더니 과일이 익었네. 그런데 갑자기 파라오의 잔이 내 손 안에 들려 있었고 난 포도를 따서 쥐어 짰다네. 그랬더니 포도주가 파라오의 잔을 가득 채웠고 난 그 포도주를 파라오에게 건네주었다네.
0: 지금부터 그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 잘 들으시오. 가지 세 개는 3일을 뜻하는데 3일째 되는 날 파라오가 당신을 복직시킬 것이오. 부탁하는데 예전처럼 파라오를 모시게 됐을 때 날 기억해 주시오.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위해 청혼해 주시오. 이 지하 감옥을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오. 난 아무 죄도 없어.
1: 아이고, 내가 말했잖아. 해몽을 잘한다니까.
3: 자, 어서 네 꿈을 한번 말해봐.
1: 그래. 자, 이보게 요셉. 내 꿈도 좀 해석을 해주게. 아니, 나도 똑같았네. 꿈에 그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가 나왔지. 바구니 안에는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난 그것들을 머리 위에 얹고 있었네. 아, 근데 하늘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빵들을 다 쪼아먹었네.

0: 거지 뭔가. 아니, 나도 실은 파라오를 모시던 사람이네. 이 온갖 맛 좋은 빵들을 굽는 제빵사였지. 이. 자, 어서 내 꿈을 해몽해주게. 아,
1: 잘 들으시오. 세계의 바구니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3인을 뜻하오. 파라오는 당신 두 사람 모두 불러드릴 텐데 안타깝게도 집사 한 사람만이 지위를 되찾게 되고 당신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오. 파라오는 당신을 참수하고 나무에 시신을 매달 것이며 공중의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먹을 것이오.
0: 뭐야? 이런 웃기는 소리... 아니, 내 꿈이 저 집사의 꿈과 다를 게 뭐냔 말이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라. 단지 농담한 거라고, 거짓말 한 거라고 말하란 말이야! 내 니놈 얼굴에 침을 뱉겠다. 너나 너의 하나님이나 아는 게 하나도 없구만! 에? 우린 모두 이 냄새나는 감옥에서 썩어 없어질 거야! 우린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꿈을 꾼 거라고! 먹고 마시고 잠이나 자다가 금세 늙어 죽을 거라고!
1: 미안하오. 난 당신 부탁대로 해몽을 했을 뿐이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

0: 태양이 높게 떠오르고 마침내 음식이 준비됐구나. 자, 다들 밥그릇을 꺼내라.
1: 며칠이나 지난 거지?
2: 넌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거냐?
1: 네 친구라는 그 집사 녀석이 널 잊어버린 모양이지.
0: 기다림과 배고픔으로 모두 힘든 모양이구나. 말리지 않을 테니 마음껏 즐겨라.
3: 너희가 이런 식으로 요셉을 대한다 그거냐? 요셉이 공정하지 않거나 너희를 홀대한 적이 있느냐? 너희 피부가 건조할 때 물약을 가져다주고 파리, 쥐, 이를 없애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전에 그 간수를 다시 데려오겠다.
1: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4: 요셉님은 저희에게 잘해주십니다.
1: 그럼요, 그럼요. 다시는 그분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4: 제발 요셉.
3: 앞으로 두고 보겠다. 또 한 번 요셉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다시 채찍을 맞을 줄 알아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요셉은 너희에게 베풀고 또 베풀었다. 그렇게 2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동안 낙담해 있었지만 천천히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젊은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한때 부유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지만 순식간에 인생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믿음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요셉에게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량함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벽에 갇혀서 늙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5: 오 주여, 당신의 귀를 열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기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요새시며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십니다. 저의 고난과 불행을 알아주십시오. 고통받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제 삶은 슬픔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저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0: 저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부디 저를 구해주십시오. 당신을 향해 부르짖을 때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저의 가슴과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은 언제나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썩어야 한다고 해도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1: 요셉! 어서 이리 오게. 파라오가 자네를 찾으시네.
2: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강철을 재련하듯이 시련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인생의 경랑을 겪고 나면 우리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듯이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유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후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네 번째 이야기 누명을 쓴 남자 요셉.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였던 레이먼드 딜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격과 자원이 없고 필요를 공급해주거나 도와주리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복이다. 아멘으로 공감하시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도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때로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실 때도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삶이 힘들고 괴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 길을 인내하며 잘 걸어간다면 그 끝엔 주님이 예비하신 크나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여전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송하시면 되는데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471님, 여긴 천안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군침 도는데요. 비빔국수 먹고 있어요. 더 맛있네요 하셨습니다. 여름에 먹으면 별미인 비빔국수 맛있게 드시고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0445님,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피디님, 무더운 날씨 지치지 마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저를 응원해 주셨군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힘으로 우리 모두 더운 여름 승리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3471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드릴게요.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예라모십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8858님 너무 덥네요. 아들과 영화부 예배 다녀와서 여전히 육아하며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더위에 아이와 이렇게 함께 지내는다는 것이 쉽진 않으시겠지만 몸은 힘들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9507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이불 빨래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더운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이불 빨래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도 깨끗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감사해요. 어느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여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합니다. 약속을 적어두고 일정을 기록하고 소중한 추억은 사진으로 남깁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오래 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리고 이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에 앞서 먼저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잊고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붙들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약속은 흔들리는 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옹기장이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감옥에 갇혀있던 시절에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한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다윗이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기록했고 하나님의 응답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을 수도 있고 받은 은혜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받은 일을 적어두면 낙심할 때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무의 내 주의 은혜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보다 기억이 먼저 무너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낙심이 찾아오고 약속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주님의 세계에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우리의 감정은 자주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의 명언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좌절되는 일로 감정이 땅으로 꺼질 때도,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 많이 경험하셨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길승의 닮아가네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혼자 중얼중얼 선포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제가 주님, 주여, 주여, 주여라고 열 번만 외쳐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는 마음보다 주님의 평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조준모가 부릅니다.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젖은 모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롬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찬송과 세 곡을 들으면서 주임재 가운데 계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우리의 감정보다,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의 질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Bill and Gloria Gaynor Cross가 부릅니다.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Jesus paid it all.

찬송가 이 세상 엄하고 지저스 파이리로 비렌 글로리아 게이더 크로스와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베스 미 낫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 또 셀라의 오신실 하신 주죠.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처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주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야 61의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오셔서.

네, 영원히 은총 입어 마커스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앞선 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모셔서 아이자 61 피아 월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과 함께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나눌 아쉬운 시간이 됐네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처음에 했던 말씀이죠. 무릎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또 이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지 않을까요?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 마지막 곡으로 인테그리티 앨범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종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개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 DC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데일리 NK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전해졌고요. 우리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대신 내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이 소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은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백 명이 강제 송환된 사실과 또 한국행 시도 중에 체포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선 하나, 또 우리의 짧은 기도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됐고 소망이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회복과 복음으로 하나되는 진정한 통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북한의 동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 방송은 북한의 회복과 그 땅에 남겨진 동포들의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그 땅에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온전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억하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분명 그 땅에 생명의 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북한을 떠올려 보시고 또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소망 없이 참된 자유와 위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기도가 모여서 그 땅에 생명이 피어나고 또 그로 인해 새롭게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문용택 교수님의 음성으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 성도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며칠 전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해 오고 있는 협력 사역자를 만나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역자는 오래전부터 중국으로 탈북해온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사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자매가 누군가의 고발로 잡혀 북한에 강제 북송이 된 후 연락이 끊겨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자매가 믿음이 성장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탈북자매 20여 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친분이 있는 탈북자매가 사역자를 찾아와 언니, 하나원에서 막 나온 자매가 있는데 감옥에서 만난 믿음의 자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자매가 감옥에서 나가거든 내가 말했던 선생님을 찾아보라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꼭 언니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원에서 나온 탈북 자매를 데려왔는데 처음 하는 말이 오마나 언니가 말했던 선생님이란 게 한눈에 안 겨옵니다. 선생님 눈빛이 그 언니랑 똑같습니다. 언니 눈에서 불꽃이 나왔는데 선생님 눈에서도 불꽃이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옥에서 만났다는 자매와 중국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니 맞다고 하면서 감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감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끌려나가서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하도 맞아 얼굴이 터져 피범벅이 될 때가 많았는데 너무 많이 맞아 형편없는 몸으로 쓰러져 있으면 제가 슬그머니 가서 그 언니를 부축하면서 나도 언니가 좋아하는 분 좋아한다. 이제 예수 믿으라는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다 언니 진짜 맞아서 죽는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여기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살아서 나가거든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서 감방에 던져지면 누더기 같은 이불로 덮어두었는데 죽은 것 같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불이 들썩여서 들춰보니 그 언니가 엎드려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맞아서 상처난 곳에 염증이 심해 제가 부축해서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간수들이 염증이 심한 언니의 젖가슴을 마취도 없이 생사를 그냥 도려내는데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데 소리라도 지르라고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까만 차가 와서 언니를 실어 갔습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갔겠지요. 언니는 지금 주님 곁에서 행복하게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되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 감옥에서도 복음 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0: 우리도 갇힌 자처럼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북한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혼자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그리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하는 지하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루속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고 그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려 고난당하는 북한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감옥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 정은주 간사님께서 전해주신 기도 편지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는데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북한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한 곡 이어드립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북한 땅에 남겨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메이커 1집 앨범에서 찬양 전해드립니다. 마라나타 찬양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입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일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러는 그 상처를 딛고 더 크게, 더 높게 솟구쳐 오르는 사람도 있죠. 상처의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감사로 씻어내는 것,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상처가 아물면 이전에 아팠던 흔적은 삶의 훈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첫 곡 만나봅니다.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경민의 대금 연주입니다.

박경민의 대금과 피아노, 피리의 앙상블, Since Christ My Soul From 신세프리, 내 영혼이 은총 이버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문나무 국악선교단의 평안히 쉬리로다를 보내드립니다.

평안히 쉬리로다.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무나무 국악선교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송정미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주보라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두 곡을 만나보시죠.

송정미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주보라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전도단의 샘의 장막 수록곡 어메이징 아리랑에 이어서 소리꾼 김혜미의 찬양 하늘의 기쁨 주신 주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0: 우리 민요 아리랑의 찬송가 주은의 놀라와의 선율을 얹은 예수전도단의 찬양 어메이징 아리랑에 이어서 소리꾼 김혜미의 찬양 하늘의 기쁨 주신 주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미린의 국악선교단의 당신을 향한 계획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고요.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수많은 고아를 돌보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 아이들 300여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식사는 차려져 있지 않았고 그릇과 빈 물컵만 놓인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뮬러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쾅. 빵집 주인이 밤사이에 만든 빵이 남았다고 고아원에 기부하러 찾아왔고, 뒤이어서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에서 버리느니 우유를 나눠주겠습니다 라며 우유를 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빈 식탁과 필요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희봉 목사님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피조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찮게 보이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놀라운 존재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나이지리아의 오코요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여성 선교사님이신 메리 슬레서는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다급히 뛰어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밤 이 근처에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답니다. 당장 문을 꽉 잠그시고 숨으셔야 돼요. 그때 슬레서 선교사님은 성경을 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새와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묵상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잠긴 문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맹수도 해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밤 문을 열어둔 채 깊은 평안 가운데 잠을 청했고 그 믿음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그 어떤 음식이나 옷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선교 초기에는 사역의 후원도 떨어지고 이 당장 먹을 쌀마저 바닥난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동료 선교사님들이 불안해하면서 염려할 때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직후 본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교 후원금이 정확한 시점에 도착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라이프웨이 워십에 감사하는 성도요. 또 시아그림 김정석 제 목소리죠. 하나님의 은혜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새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라이프 웨이 월십의 감사하는 성도요, 또 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이지요.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앉아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쭈쭈쭈쭈쭉 지저귀고 있더라는 거죠.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아, 저 작은 새는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지만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고 저렇게 지저귀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마음속에 깊은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며 내 자녀인 너를 내가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 이 작은 깨달음의 음성으로 스펄저 목사님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목회와 삶의 무거운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며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작은 새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그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새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대위기와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에 시달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모이신 어머니가 어린 시절 링컨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던 아들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들아, 걱정 마라. 이 배를 만드신 분은 이 바다와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란다. 링컨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들의 백합화와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2주간 여러분과 더 함께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로

또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함께합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첼리스트 예슬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충성이란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향한 충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사역함으로 신뢰를 지키는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오늘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특정한 테마가 있어서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맺어야 될 열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이뤄가는 그 열매를 정말 맺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충성이란 열매를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거든요. 우리 아는 찬양이 나오면 가사를 불러가며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세 가지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누는데요. 이 사역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드러남이 있는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확실, 진실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한 네야마는 나라, 조직, 지도자 등을 위해 몸바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충성,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종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충성이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일곱 번째 열매, 충성,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켜가는 것 말하는 거래요. 아, 정말 갖고 싶은 덕목이고요. 꼭 삶에서 맺었으면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고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뤄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필요, 나의 기도가 참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램들의 나의 시선과 관심이 멈추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을 넘어 위로가 되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을 넘어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 나의 필요가 되시는 분, 생명의 양식, 참된 만나, 나의 사랑,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명현의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최선배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됐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장윤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어떤 것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할까. 아마도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특별히 북녘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이런 걱정을 습관처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물며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신다는 주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또 채워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걱정을 앞세웁니다. 믿음을 더 키워보세요. 그리고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를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실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서 불평불만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거면서 왜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불평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 이 사실 오늘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의 고백을 기대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정보들, 소식들, 복음의 기쁜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에 또 남한 지역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북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안주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받으신 은혜들,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오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립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보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알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간사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머리를 한 남자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헤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꽃집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파니까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이제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약물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에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줄 모르는데 이제 물에 들어섰을 때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쳤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 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과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밑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며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사상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의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이면서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이 실제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확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이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중 접경 지역의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정보기술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자선 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3억 770만 배럴로 줄어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원유 재고도 한 주 동안 720만 배럴 감소했으며 정유업계는 치솟은 연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률을 9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속에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의 재고 감소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는 원유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비축유 방출이 이어지는 반면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를 다시 채워넣는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분석업체들은 최근 넉 달 동안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 감소분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전략 비축유가 계속 줄어들 경우 미국의 비상 대응 능력은 물론 세계 원유 공급망의 안정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브렌트 유가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중동 정세가 세계 에너지 시장과 각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져 물가상승에 대한 연준 내부의 경계감이 한층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 2% 목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시장에서는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고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물가와 고용지표가 연준의

추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DRAM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인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은 핵심 부품인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폰 공세와 초고가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가전과 TV 사업도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부문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반도체 호황을 완제품 사업 경쟁력 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던 가운데 이번 지진은 2016년 2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히나고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이후에도 같은 단층 내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2, 3일 동안 강한 흔들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도 올해 초 이 단층대를 전국에서 지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 바 있으며 활 단층 지진은 진원이 얕아 강한 흔들림과 건물 붕괴, 산사태 등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해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몰리고 있으며 일부 대피소는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고 에어컨까지 고장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고 규슈 신칸센 일부 구간에도 운행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보틱스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을 실제 가정에 투입하는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봇이 집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등을 수행하지만 현재는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직원이 카메라 영상을 보며 원격으로 조종하고 현장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가정 환경에서 실제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 환경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이며 업계는 이를 완성품 판매보다 유료 베타 테스트에 가까운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앞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원격 조종 비중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로봇 상용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북한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잇따라 확충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청진교도소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으며 수감동과 관리시설, 경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한 정책과 맞물려 수용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말 이후 새로 건설되거나 증축이 확인된 교도소는 전국적으로 최소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경 통제와 사회 질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난으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교정시설 확충 역시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 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관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변방대와 공안, 해경은 열 감지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국경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정보는 여러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소규모 밀수나 개인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물품이 들어온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북한 무역일꾼들도 공식 세관을 이용한 거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경 지역의 개인 밀수업자들은 거래선을 잃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중국 측 감시가 과거보다 훨씬 촘촘해졌다고 전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소비재와 생필품 공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정보기술, IT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전자결제 뒤에서 돈을 빼가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와 전자결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있는 돈주들이 주요 범죄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섰지만 전자금융 이용이 확대되면서 유사 범죄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정보기술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디지털 결제 확산에 비해 보안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국제축구연맹 FIFA 자선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는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지민을 비롯한 BTS 멤버들이 공연에서 착용했던 의상도 함께 출품됐습니다. BTS 의상 전체의 낙찰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익금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이 끝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자선 행사로 세계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부분의 물품이 예상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K-POP의 문화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날씨 오늘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대한민국은 중부지방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돼 낮에는 31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24도에서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26도, 수원이 25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36도, 인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늘어나겠고요. 아침에는 충남 보령이 25도, 세종과 천안이 24도, 낮 최고기온은 세종, 대전 37도, 청주, 천안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가 28도, 제주도와 서귀포가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가 33도, 서귀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호남과 또 영남 지역에는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은 종일 하늘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청진, 웅기, 성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역시 이 지역도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인데요. 먼저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m로 대체로 낮게 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파도 높이는 역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 남북한의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당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탈북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한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한88호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북녘땅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또는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청취 소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 주중의 첫날인 오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라. 그리고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했습니다.

내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내린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평화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평안의 새벽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송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 찬송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리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무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0: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학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애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찬송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올려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 함께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번에는 영어 찬송으로 한번더 찬양해 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송까지 호산나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송가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섯 번째 정도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남한정착 1년차시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거의 1년차 전후에서 접어들고 계신데 처음에 오셨을 때 보통 이제 혼자 오셨으니까 집을 봤잖아요. 네. 빈 공간에 넓은 집 하나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스스로 세탁기도 채우고 에어컨도 채우고 냉장고도 채우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겠어요, 선생님?
0: 네. 집에 뭐 없는 게 없이 진짜 가차놓고 살아요.
1: 거기에 구비하신 것 중에 아 내가 이건 정말 정말 잘 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0: 아 그 뭐 그 집집마다 그 그거 냉동기나 세탁기 무슨 바까마 같은 거는 다 있죠. 그 그리고 네. 뭐 그 바까마라면 다 그 하나에서 수리할 때 다 주고 뭐 아 그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주고 이런가나
1: 네.
0: 아 뭐 그렇지만은 제가 그 벽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붙여놓은 거는 그 아, 벽시계? 벽시계는 아. 하나님 말씀 씌워진 시계. 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복이 있으리라, 그, 푸른 잔디밭에.
1: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0: 예, 맞아요. 그거.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네, 그 액트에서 네. 걸어놨어요.
1: 너무 좋은
0: 말씀.
1: 항상
0: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1: 어, 세상에.
0: 기도하고.
1: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의식주가 참 많이 달라지잖아요. 의, 우리가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주거 생활 하는 것. 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에서 경험하는 게 같은 듯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곳에 오셨을 때 와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참 다르구나 라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아 다르다는 거는 그 북한에서 살 때는 그래서 아 그 집이라 하게 되면 아 그 개인 집은 개인 집이죠.
1: 네.
0: 예, 그 남편의 집이니까 그 중국에서 살 때는 신분이 없으니까 아 그 어쩐지 그 자기 집이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이런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1: 네.
0: 신분이 없으니까 모든 걸 해도 신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 가도 신분이 없으니까 병도 볼 수 없고
1: 네.
0: 예, 그래서 아프면 그래서 약이나 사 먹을 정도고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에 와서 집을 딱 받으니까 아 이게 내 집이구나. 아 그런 감이 들고 아 이게 내 집이고 내 신분을 가지고 집을 마련한 집이니까 집을 잘 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서 그래서 네. 진짜 일생껏 모든 걸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얼마나 되겠는지 난 끝까지 이 집에서 살 것이야. 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집을 꾸리는 거예요.
1: 밥가마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밥솥인데 네. 밥도 자주 해 드세요, 선생님?
0: 네네네. 매일 그 밥가마다 밥 해 먹고.
1: 어떤 밥 주로 해 드세요?
0: 잡곡도 해 먹고. 예. 그리고 그 오니까 그 뭐 진짜 너무나도 저는 올 때는 그래서 자그마한 배낭 하나 그래서 옷 몇 개 넣어가지고 자그마한 배낭 하나 메고 왔거든요.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예, 진짜 이 하나원 수료할 때는 야돕 상자 큰 상자 야돕 상자 짐을 이렇게 가지고 집에 턱 들어오니까 나 네. 진짜 감동됐어요. 예.
1: 두 손 무겁게
0: 난 올 때는 빈손을 왔는데 아 나올 때는 이렇게 짐이 많지 진짜 이 그 우리가 나올 때는 그 우리 기수들 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진짜 이건 본가집이다. 이 시집을 갈 때면 이렇게 짐을 네. 많이 꾸려져서 이렇게 보내는데

0: 제가 북한에서 시집갈 때는 잠깐만 밥솥도 못 가져갔어요. 진짜 그 이불이나 그 한 몇 채 정도 해가고 그 소래기나 그 좀 몇 개 해갈 정도지 뭐 이렇게까지 진짜
1: 네.
0: 일일이 밥가마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진짜 숟가락 젓가락까지 진짜 이 뭐 사발 식기까지 그 다 이렇게 갖춰주고 자그마한 그 양념 그릇까지 다 네. 이렇게 갖춰서 우리를 이렇게 진짜 집까지 마련해줘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나 아 진짜 너무나도 아 이게 진짜 내 나라구나.
1: 교회에서도 그리고, 많이 챙겨주잖아요.
0: 예, 예, 교회에서도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 진짜 이 아, 비록 이 땅에 뭐 친척이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피줄을 나는 네. 친형제가 없고 뭐 친척이 없다 하지만은
1: 네.
0: 이발에 이 여기 와서 이게 살아보니까 1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친척 같고 다 형제 같고
1: 네.
0: 아 부모님을 그 여행보호 시설에서 그 부모 아. 이 어르신들을 모시면 다 자기 부모님 같고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같고
1: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년 차 정착 시간이 되셨는데 집도 다 꾸리시고 직장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1: 나의 남한 생활 1년을 돌아봤을 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고생, 예, 북한에서 고생하고 중국에서 고생하고 고생의 고생 끝에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진짜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이렇게 누르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네. 만족스러운 반면에 예, 고향 땅에 있는 저희 자식들, 형제들 이런 생활을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1: 네.
0: 아 그들도 언제면 예, 저와 같이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생활, 그 다음에 행복한 생활, 진짜 이렇게 마음대로 누려보면 이렇게 진짜 먹기 싶은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서 사는 이런 생활. 진짜, 그, 아, 저거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거 쓰기 싫어서 이런 생활. 언제면 그런 생활을 해보고 살 날이. 왔으면 하루빨리 아멘. 왔으면 통일이 언제면 되려나
1: 네.
0: 기대하는 중이에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여기서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또 경험하면서 하시다 보면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던 고향 땅인 북한이 또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매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읽으신다고 하셨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고향 북녘 땅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지금도 그저 매일 그 아침 기도, 저녁 잠들 때 잠들기 전에 기도, 아 기도 있어요. 그 있는 거는 그저 예,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통일해 주세요.
1: 아, 예. 아멘.
0: 예, 이제는 그 80년 남아 되는데
1: 네.
0: 우리의 그 그러니까 제 2세 그러니까 1세 이상 가족들이 아 지금도 남한에 많은 이상 가족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이상 가족들이
1: 아.
0: 1세들이 지금도 저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모 형제 만나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2세인데 2세 이상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그 비극이 저희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을 열어주셔서 하루빨리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게
1: 아멘.
0: 그런 날에 통일이 되는 날에 하루빨리 와서 우리 세대는 우리 꼭 그 통일의 날이 와서 우리 자식들이 하루빨리 그 우리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1: 네.
0: 그 우리 전세들을 이어서 끝까지 온 나라 온 열방에 울려 퍼지도록
1: 아멘.
0: 매일 매일 같이 그저 기도합니다. 그 하루 빨리 그저 통일의 날이 오도록
1: 아.
0: 하나님께서 하루 빨리 그 날의 문을 열어 주도록 기도합니다.
1: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0: 아, 믿습니다. 아멘.
1: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

0: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고향 북한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의 방송을 맺어볼까요?
1: 저희 고향, 우리 고향에 있는 자식들, 그다음에 형제들, 우리 고향의 친구들, 친척들,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0: 네.
1: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꼭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문을 열어줄 날은 있으니까, 반드시 오니까
0: 아멘.
1: 기대하고,
0: 아멘.
1: 조금만 더 참고, 이 어려운 곤란을 견디어서,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꼭 오니까, 부디부디 앓지 말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0: 아멘. 언젠가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같이 기다리면서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한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희 다시 만날 그날이 정말 머지 않았겠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소망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은 이곳에서 수도권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주민분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가운데 천국 소망 그 하늘의 열쇠를 함께 줄 수 있는 고향 북녘 주민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요. 이 소망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바다같이 넓은 은혜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찬양 후에는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전해주는 오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희가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대표님.
1: 네.
0: 이 더위를 이겨내는 대표님만의 좀 팁이 있을까요? 조언?
1: 뭐 한국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북한 같으면 너무 덥다 할 때는 에어컨 자체를 몰랐으니까 아, 있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네. 우리가 개인들이 집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근처에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다음에 그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과시키거나 선풍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앞에서 그래서 종일 그래서 바람을 맞거나 뭐 그래서 그 네.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지 아니면 압록강이나 뭐 대동강이나 이런 그런 데 나가서 이제 해수욕하거나 아니면 그 찬물에 뭐 발이 얹혀놓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울 때는 그때는 한 번씩은 이제 백두산 답사 같은 것도 가고 뭐 그렇게 관광 같은 식으로
0: 네.
1: 그 일반인은 못 가죠. 근데 간부들끼리는 또 답사권 해가지고 답사권을 또 어디서 또 이제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0: 네.
1: 좀 선선한 곳으로 놀러 가죠. 김일성, 김정일도 아마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평양시나 그 도원 쪽에는 있기 힘드니까 여름에는 한 달 정도는 삼지연을 비롯해가지고 고산지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팁이 그래요. 그래서 시원한 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생각도 못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래서 덥기만 하면 집에 들어가도 에어컨 틀어놓고
0: 네.
1: 그리고 뭐 또 차에 타도 에어컨이 있고 각종 어디 가도 에어컨이잖아요. 사무실 가도 그렇죠. 에어컨이고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 나가면 이 상점들 있잖아요. 쭉 서 있는 상점들 보면 상점 안에도 마찬가지고 저 상점 있는 그 복도 안에 건물 안에도 그래서 에어컨 빵빵 틀어가지고 엄청 시원하잖아요.
0: 참 문을 열어도 그렇게
1: 네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도 이제 여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0: 맞아요.
1: 더위를 네.
0: 여름 나기 더위를 이기기 네. 라는 말이 사실 무색할 정도의
1: 그렇죠.
0: 여름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여름 나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내돈내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0일 스탠드 에어컨 렌탈 8월분 4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지난번에 나눴던 에어컨은 저희가 차량 에어컨에 대해서 자동차 에어컨에
1: 네,
0: 대해서
1: 맞습니다.
0: 한번 나눴었고요.
1: 네.
0: 이번에는 집 안에 에어컨을 교체하신 거죠?
1: 그렇죠. 그 보면 차량도 이제 항상 전번도 이제 차량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냉매가스가 차게 만드는 그 이제 에어컨의 냉매가스가
0: 네.
1: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약간 소모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충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건데 이번에는 또 집에 에어컨,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이 또 그전에 새거 싸고 쓰던 건데 그것도 한 또 깨대니까 요즘에 보니까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0: 네.
1: 제품이 질은 좋은데 살 때는 근데 우리 속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가전 제품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
0: 네.
1: 그게 약간 좀 소모가 되거나 뭐 고장 나요. 근데 제가 고장 안 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고장 안 하면 공장들에서 생산을 또 자꾸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판매를
1: 판매 그게 네,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도 집에 있는 에어컨이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원래 냉매가스 나간 줄 알았었는데 그 말고도 지금 안에 지금 장비들 자체가 전자설비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 한 10년 더 넘게 쓰다 보니까 그게 가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야 이거 바꾸는 게 어떠냐 또 집에 또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0: 네.
1: 그래 또 고민해봤죠. 근데 요즘 꽤 잘 나온 것도 있지만은 특별한 거는 또 한 번에 비싸다 하더라도 그걸 동시에 일시불로 갚는 게 아니라 몇 년 두고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0: 할부.
1: 할부면서도
0: 네.
1: 예, 또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제휴카드라고 하는 네,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0: 제휴카드요?
1: 네. 제휴카드.
0: 근데 카드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1: 요즘에 지금 외화상점이나 일부 이런 데서는 그 카드라는 게 있대요. 쓴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 다 카드라는 게 누구나 쓰고 있는 거고 네. 또 신용카드도 있지만은 새 제품 팔 때 카드사들이 자기네가 자기 카드를 새로 쓰기 만들려고 이 카드 쓰는 경우에 한 달에 얼마를 쓰면 그러면 할부하는 가격에서 매달마다 얼마씩 낮춰준다. 그러니까 할인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0: 1% 할인해준다도 있고

0: 카드라는 개념도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1: 네.
0: 북한 주민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1: 네.
0: 근데 에어컨만 해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밥솥처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1: 예, 정말 다양합니다. 참, 그전에 쓰던 브랜드하고 다른 상표, 북한은 브랜드라 보다도 상표라 그러거든요. 다른 상표, 거리분에 구매했는데,
0: 네.
1: TV를 보다 보니까, 원래 것도 정말 다른 나라에 가봐도 다른 나라에 호텔에도 있는 그런 이제 한국산 브랜드잖아요.
0: 그렇죠.
1: 참 이상한 게 세계에서 다녀보면,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면, 다른 나라 호텔들이 대한민국의 에어컨, 대한민국의 TV, 대한민국의 냉장고,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브랜드 괜찮았지만 또더 좋은 거라 해가지고
0: 네.
1: TV 보니까 막 TV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한번 사볼까 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전제품 파는 각종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보고 한두 군데는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딱 가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걸 사야 되겠다 하고 샀죠.
0: 이게 같은 에어컨이어도 그 천장에 달리는 게 있고
1: 네,
0: 벽에 달리는 게
1: 이게 있고
0: 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지금 구매하신 것처럼 스탠드라고
1: 네,
0: 해서
1: 그러니까 세워놓는
0: 세우는 거.
1: 거죠. 예,
0: 그렇죠. 그리고 이 세우는 거에서도
1: 맞습니다.
0: 무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안 나오는데 시원하게
1: 예,
0: 하는
1: 그런
0: 것도
1: 것도 있고 여러
0: 있고.
1: 가지 다양하죠. 그리고 기능 자체가 이번에 산거
0: 네.
1: 보니까 이번에 산 거는 우리가 방이 커요. 거실이라고 하는 게 북한은 전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실이 엄청 큰데 그 거실에 가운데 놓게 되면 엄청 공간만 이제 차게 할 뿐만 아니라
0: 네.
1: 다른 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실 말고도 방이 세 개인데 그방 중에 아들 방은 지금 벽걸이 또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 있으니까
0: 벽에 붙어
1: 네,
0: 있는
1: 아들은
0: 에어컨.
1: 대체로 공부하면서도 이제 외부 이제 소리 날까봐 문 닫고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집사람 또나또 서재 이런 쪽에 가는 바람은 문만 열어놔도 다 케어가 돼요. 그 키가 얼마 정도라면 저보다 더 커요. 이번에 에어컨 산 게, 예, 1m 80, 1m
0: 진짜요?
1: 85인가 돼요, 높이가. 그리고 바람 나오는 구멍도 세 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는 퐁 뚫고진 게 아닌데 엄청 이쁘게 잘
0: 네.
1: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제 집으로 간다 할 때, 제가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으로 내가 도착할 시간이 30분이니까 지금쯤은 켜야 되겠다고 핸드폰 가지고 켜면서
0: 미리 켤
1: 집에서,
0: 수
1: 그러니까
0: 있는.
1: 회사에서 집에 갈 때, 퇴근하면서 켜놓으면, 집에 가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시원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런 기능까지 다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무인 원격 조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격 조종하는 게 핸드폰 가지고 이제 다 조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0: 그러니까요.
1: 거예요.
0: 이게 뭐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 리모컨이 아니라
1: 그렇죠.
0: 정말 뭐 다른 지역에서도 켤 수가 있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서울에 지금 있는 집이지만은 제가 제주도가 있으면서도 켤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주도에서 아, 이제 떠날 때, 아, 이제 비행기 타니까 두 시간이면 집에 도착하겠지. 좀 충분하게, 좀 시원하게 해놓자 하면, 그때부터 켜놔도, 제주도에서 켰는데도 집 있게 돌아가게 된 그런 이제, 예,
0: 맞아요.
1: 너무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0: 네.
1: 이 바람 나오는 것도, 바람이자처럼, 막, 센 바람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무풍인데도, 아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습기 있잖아요. 습기. 제습 기능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냥
0: 맞아요.
1: 공기청정 있잖아요. 집안에 이런 먼지라든가, 특히, 요즘 균까지 잡는, 헤파 필터라고
0: 오,
1: 넣어가지고, 예,
0: 진짜요?
1: 그러니까 무균 기능까지 있다고 막 말하거든요. 엄청 너무 기능이 좋아요. 그래, 어떻든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0: 네. 근데 이렇게 기능도 기능인데, 결제하는 방법도 아까 카드를 말씀하신
1: 맞습니다.
0: 것처럼
1: 네.
0: 다양하잖아요. 근데 월에 4만 5천 원. 그러니까
1: 네.
0: 8월분으로 4만 5천 원을 결제하신 거면은 매월 이렇게 금액을 따로 내시는 거죠?
1: 그렇죠.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 보면 에어컨은 보통 10년 이상은 쓰잖아요. 근데 10년 이상 쓰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필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자기네가 무상으로 교체해줘요. 그런 조건에서 제가 3년, 4년, 5년, 6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6년까지 해놓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한달 가격이 원래 이 비용이 에어컨 좋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3,000달러가 되는 돈데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에어컨이 저렇게 비싸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싸지 않은 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통 좋은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비싸거든요, 지금은. 근데 우리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고 보는 게
0: 네.
1: 우리가 10년 쓰다 치더라도 6년 정도만 쓰는 걸 계획하고 2년 동안 매달마다

0: 할부로 나눠내잖아요. 그러면 6만 한 5천 원 정도 나가는 걸 돼 있었어요. 근데 제휴카드를 이제 내가 쓰겠다 하면 그 6년 동안만 그 제휴카드를 쓰면서 한 달에 돈을 30만씩 제가 그 카드 가지고 뭘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이제 부식물 싸먹고 하는 거 다 그걸로 구매하면 네. 매달마다 30%가 할인돼요. 2만 원씩. 그러니까 4만 5천 원씩 내는 건데 4만 5천 원이면 오전 한낮에 나가서 오전 한결이라면 되는 돈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도 부담이 안 돼. 한 달 쓰는 사용비료가 그래서 오전도 한 시간 단위 한 두 시간 반, 세 시간만 이래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1: 네.
0: 북한에서는 야, 그 3천 달러짜리 그렇게 비싸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인 거죠.
1: 경제 생활을 막 시작한 우리 사회 초년생도
0: 네.
1: 네 시간만 일하면은 벌 수 있는
0: 맞습니다. 네.
1: 돈이고 우리 대표님은 그러니까요. 한 시간을 안 해도 이 돈을
0: 아닌데요. 한 두 시간 정도는 일해야 되는데.
1: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0: 네.
1: 그리고 또 에어컨이 곳곳에서 너무 다 강하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냉방병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0: 맞습니다.
1: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다 보니까
0: 네.
1: 걸리는 감기.
0: 네.
1: 근데 냉방병을 얘기를 할 때면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이면 특히나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저는 그 행복한 병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도 시원하다 보니까.
1: 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간극이 참 큰 오늘의 일상, 오늘의 내돈내산이었는데 오늘 이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인데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복음이잖아요.
1: 네.
0: 정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몸에 이제 그 전달받아가지고 우리의 이제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복음 속에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더위도 모르는 정말 이제 시원한 그런 환경에 살 수 있는 거고 또 추위라 한다면 추위도 따뜻한 햇볕 같은 그런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게 북한 주민들도 성경책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항상 아, 네. 하거든요.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때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차례, 총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주님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실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 후에는 키네스페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0년간 조선 사람들은 김일성 민족 태양신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며 특별히 백두혈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백두산의 고향집을 사적지로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조선을 영도할 수 있다고 하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혈통이나 계급이나 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계층도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빼앗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하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또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지역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과 북의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영원 무궁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소망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I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갑부인 존 워너메이커가 84세가 되던 1984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에서 어느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옆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지요.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에 한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이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며 또 큰 복을 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으로 채워드릴게요. 함께 하시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찬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찬송 이어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을 움켜 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손을 쥐고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꼭 움켜 쥐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욕심을 통제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가지려고 움켜쥐기보다 나누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지요. 주께 받은 은혜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찬송 찬송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이 8월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이 34장에 나오는 또 35장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지금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파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34장에 보면 세겜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딸 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 바로 이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갇히게 되고 이에 격분한 아들 둘이 시몬과 레위가 종교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을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 재산도 다 도륙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가정에 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그 일어날 일도 처참하지만은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이 오면 이제 이 가족들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감 가운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34장에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님은 막을 수도 있으셨잖아요. 주님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님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그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려움 만날 때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묻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주님 막지 않고 그냥 두셨죠? 그런 질문들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허락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했죠. 하나는 야곱의 삶이 세겜이 아니라 편안한 세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장소 베델이라는 것을 이 야곱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죽음과 두려움밖에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열심히 살든 잘 살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건 소유가 많든 적든 그 일어나는 마지막은 두려움과 멸망과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34장에 이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5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야곱의 심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세겜의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자기들은 숫자도 적고 가진 무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족이 멸망당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예,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다양하지만은 우리는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암담한 가운데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도 않고 찬송도 되지 않을 때. 그러나 이 35장에는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이 3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참 나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 정말 인생의 광야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여러 가시는 길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서 족속들의 다른 보복에 떨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장의 해결책이나 세상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영혼도 멍해지고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절망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럴 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뭐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죠. 또 하나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질 때 이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으면서 로고스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삶의 풍랑을 만나 가슴이 찢어질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레마로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세겜에서 10년 동안 안주하면서 평안하게 지날 때에는 그때도 예배를 드렸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들려졌는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걸어야 될 그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잘 듣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또 내 귀에 솔깃한 얘기도 잘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야곱에게 들리냐?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라. 저 절망과 자책감,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인간적인 잔꾀로 연명하던 세겜의 안이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 누구든지 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이 일어나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슬픔에 찌들어 앉아있지 말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롭게 도망치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자신의 서원을 드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감격적인 바로 그 땅, 첫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세상의 편안함만 추구하느라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하나님과의 관계, 상대적인 관계를 절대적 관계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내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감격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 그냥 참석해서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반적인 얘기로 듣고, 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 거야, 뭐 그렇게 듣고, 피곤하면 잠도 좀 자다가 옆에 가까운 친구도 만났으니까 얘기도 좀 하다가,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생명을 좌우하고 나의 미래를 좌우할, 그리고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뭘까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배를 확인해봐라. 너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감격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꽂히게 되자 야곱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것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위기의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풍요에 취해 약속을 잊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영적 기억력을 가동해 주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회복의 첫걸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환난을 겪고 가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내 삶에 익숙해진 우상을 묻어버리고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야곱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 안에 파고든 쇠속의 때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그랬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 머무는 10년 그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세속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되었던 이방 신상들, 주술적인 부적들, 사치스러운 귀걸이, 집안의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왜 묻었다는 표현을 썼느냐? 묻었다는 표현은 우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할 때 묻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걸 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는가? 상수리나무 아래는요, 영적인 장소입니다. 영적인 장소로, 언약과 결단의 장소로 사용될 때 이 상수리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결심이 뭘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베델로 돌아갈 때에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의 것으로 젖어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

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했던 교만함,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었을 때에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 이웃 부족들이 연합해서 같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우상을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의 역사를 막으시고 환경의 도우심과 보호막을 펼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벗겨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갑니다. 첫 번째 8절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이 드보라는요,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야곱에게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의지했던 영적, 정서적인 버팀목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유모, 그 리브가 드보라를 하나님 거두어 가셨습니다. 거두어 가셨을 때 야곱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뭐라고 했냐면 알론바구시라 그랬어요.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불렀어요.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힘을 얻고 나를 위로해 주던 그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떠났을 때, 그 유모가 떠났을 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그만큼 슬펐다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벗겨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서 20절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집착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 라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14년을 머슴처럼 일할 만큼 사랑했고 평생을 집착했던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한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던 여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죽게 하라, 그 말대로 라헬은요 막달라굴에 묻히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는 헤브론에 가지 못하고 중간 베들레헴에서 중간에서 죽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라헬을 통해서 봅니다. 라헬은 죽게 하라. 그리고 요셉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셉, 먼저 낳은 아들 요셉은 하나 더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했지만 결국 그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집착했던 그 여인, 어쩌면 그 여인 때문에 살았고 14년의 기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14년을 머슴살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남자하고 살고 계시나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야곱도 참 행복한 남자다. 왜요? 14년간이나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이 들어서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이 라헬을 뺏어가는 건 삶의 의미를 뺏어가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집착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에서가 올 때도 다른 사람 다 앞에 세우면서 이 라헬과 요셉은 맨 뒤로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삶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소중한 울타리와 같았던 유모 드보라, 아내 라헬,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차대로 거두어 갔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간적인 버팀목이었고 세상적인 집착이었고 정서적 우상들을 하나씩 비워내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쓰레기와 우상과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해가는 그런 은혜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았다면 지금쯤 여러분이 여기도 없을 뿐더러 보기 참 힘들 거예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참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깎인 부분이 없어. 깎인 부분이 없으니까 거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깎아나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깎아나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복되게,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고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성품이나 습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으시길 바랍니다. 비워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극복하는 세 번째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여기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에 들어오기까지는 그가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야 돌아왔다고 변수했어요.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왔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요? 땅의 복도 말씀하셨고 후손들의 복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복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이름이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이름이에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자기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성경 입주해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싸움에서 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자식한테 왜 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져주신다 그랬어요. 져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인도해 가겠다는 그 의미, 굉장한 이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바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라헬이 죽어가면서 나는 막내 아들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 라헬이 죽어가요. 하나 더 했는데 요셉 이름에다가 하나 더 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 더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논이라고 지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셨긴 주셨는데 슬프구나. 너는 인생의 슬픔, 엄마 없는 슬픔을 가지고 넌 태어났구나.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바로 바꿨어요. 이 아들이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바로 이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은혜의 아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요? 절망과 슬픔과 아픔,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것만 봤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슬픔과 고난과 아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점이 달라져야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만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킬 때 하나님 환경부터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선물.

0: 하나님 주신 기회들, 하나님 주신 가족들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소명이 있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 기도할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승동교회 찬양됩니다.

0: 재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아버지를 전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아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듣더니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형님,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왜 하나님을 형님으로 고백하냐고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아버지시면 나한텐 형님이 아니냐. 구원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사용하던 예화입니다. 스위팅 박사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이지만 내가 믿는 순간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테너 김태현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신 민족이죠. 은혜를 주신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럼 안 된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망해버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망하고 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 나라를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은 바로 이러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스가랴와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 사회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으로 무엇을 삼으시냐? 말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떠한 말이 과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말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말로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을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진실한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실한 말이 인생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너진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이 공동체의 진실한 말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재앙, 심판하시기로 뜻하셨다라는 거죠. 스가랴서 8장 15절은 그런데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다라는 명확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15절은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뭐 했다는 거죠? 뜻하였나니, 뜻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요, 뜻하였나니 라는 단어예요.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 뜻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자맘이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14절에도 자맘이 들어가고요, 15절에도요 자맘이 들어가요. 이 자맘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요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작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걸 하겠다라는 의지가 자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자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14절은 이런 뜻이에요.

심판을 내리기로 뭐 했다는 거죠? 확정했다라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뭐 한 것이요? 확정하셨던 것이죠. 근데 15절에는요, 심판을 확정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똑같은 단어를 활용하셔서 뭐를 얘기하세요? 은혜를 베풀기로 뭐 하셨다는 거죠?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면 은혜 주고, 뭐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분명하게 너희에게 자맘 은혜 주기로 뜻하노라, 확정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심판을 결심하셨던 것과 동일한 무엇으로요? 확고함을 가지고 이제는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기를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백성을 뭐 하세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은혜 받고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은혜는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삶이 우울하니까 은혜라도 받아야 살지요? 그런 측면에서 때로 뭐 하나님이 은혜를 뭐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은혜에는요, 뜻이 있어요. 은혜에는요, 방향이 있고요,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분명히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물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참되고 진실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은혜 받은 이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받은 이들을 향해 요구하세요. 요청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회복된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단순한 사실만을 말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진리를, 진실을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라라는 것은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신뢰의 바탕, 믿을 수 있는 것의 바탕은 뭘까요? 바로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 서로 믿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하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요, 거짓말은 항상 상대의 말을 뭐하게 하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해요. 보이스피싱 한번 당하면요, 전화 오는 모든 전화는요, 공적인 전화는 뭐로 느껴져요? 사기꾼 전화로 느껴진다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거를 갖다 드려고 해야 되는데 사기꾼이지!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 끈질긴 사기꾼!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게 거짓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당하다 보니까 진짜 사실을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요 정말 단호할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언 19장 9절 말씀 보니까요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나도 가끔 이게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면 뭐 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요,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폭삭. 저를 폭삭을 좀 넣고 싶어요, 정말. 거짓말을 뱉으면 망한다는 거죠. 자, 잠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말씀도 볼까요? 시편 101편 7절 말씀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말이 진실한 말인지 우리의 말이 거짓된 말인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라도요 반복하면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작은 거짓말에도요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밥 한번 먹자 라고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밥 한번 먹자 시간 정하자 이래야지만 그 말에 진실성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의 말에 진실성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짓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진실만 말합니까? 아니 적절하게 또 상황의 분위기 맞춰서 해야 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좀 그러시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좀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 심정 이해하실 거리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진실만을 말한다는 게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나한테 올 생각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 거짓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은 뭐라는 겁니까? 거짓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의 용어라는 거예요. 거짓의 출처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의 속성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 안에는 어쩌다가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 완전히 거짓말, 마귀의 속성 거짓말. 그것이 바로 마귀 우리의 원수의 속성입니다.

악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마귀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거짓에 무엇이 되었다는 거죠? 아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비, 파테르,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란 뜻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요. 근원이란 뜻이에요. 창시자라는 뜻도 있어요. 거기에는 대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설을 해서 풀면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의 최종, 최초, 창시자라는 거죠. 이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어떤 일을 당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거짓의 아비, 거짓의 최초 창시자인 마귀가요, 그 뱀을 통하여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거짓말에 우리의 인류의 어머니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거짓의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멀어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귀의 본성 자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뭐 살다 보면 아니면 뭐 인간관계 속에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은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거짓은 결코 신자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멀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은요, 마귀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품을 진실은 대변한다라는 거죠. 진실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진실한 말, 진실하게 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말할 때마다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죠. 하지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이 거짓을, 거짓에 거짓을 계속 말한다면요, 이것은요, 마귀 쪽으로 닮아가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민수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상황이 바뀌면 약속 바꿔요.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뒤집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할, 진실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그 진실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닮아야 해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진실하게 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말하기가 우리의 삶의 입술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세요. 또한 우리는 이웃에게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그곳이 신뢰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 정말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의 진실함에 대해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원리

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실하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담는 말하기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스가랴 8장 17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요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거짓 맹세, 거짓말하는 거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잘 보면은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말은요 우리의 단순히 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이용하려는 마음, 해치려는 마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려는 마음에서 거짓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뿐 아니라 거짓을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까지도 미워하세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말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도요? 오늘 성경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때에 우리의 입술도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진실해지면 말도 진실해집니다. 진실한 말은 신뢰를 세우며 공동체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새 마음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진실한 말, 참된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참회의 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한 거짓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모략의 말, 그 진실하지 못한 말들, 그 말이 무엇의 문제라는 거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탐심과 음심과 내 속에 정욕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입의 말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먼저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한 말, 그 진실한 말은 신뢰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그 신뢰의 틀 위에 굳건하게, 가정,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토대들을
진실하게 진실한 말들이 세워간다는 사실을

0: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진실한 말, 결국은 진실한 마음,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온 진실한 말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입 말버릇을 좀 고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여,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입니다.
1: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는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성실함이 체질화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섬김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중국인을 서로 문제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게 겸디 김겸 PD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8월의 첫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네, 8월의 첫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짧은 퀴즈 하나 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8월을 가장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한 단어인데요. 무엇일까요? 네, 새로운 한 달도, 새로운 한 주도, 새로운 하루도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것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로 힌트 드릴게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것과 마침이라. 아멘. 8월의 첫 페이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써내려가는 아주 특별한 아침 지금 펼쳐보는데요. 오늘의 퀴즈 정답 함께 맞추시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퀴즈 정답 남겨주시면서 8월의 첫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 하실까요? 8월을 가장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하나님과 이것 하는 것입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PD입니다. 앞서서 희즈밀의 하루를 이것 할 때 오늘의 퀴즈 정답 힌트 찬양 드렸고요.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메들리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8월의 첫 월요일이에요. 주말 사이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 달을 맞이하셨을까요? 너무나도 더워서 너무나도 뜨거워서 실은 지친 마음으로 새 달을 맞이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휴가철을 맞아 새로운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출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든 가장 중요한 건 이것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프닝부터 바로 퀴즈를 드리면서 출발했는데요. 지금부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새 달을 가장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것 딱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한 달도 새로운 한 주도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이것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것과 마침이라. 아멘. 이것에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가 나가자마자 바로 4089번님 그리고 7027번님은 정답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4089번님 출근길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7027번님도 정답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수영장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단어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14분 2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키워드 썸머로 함께 할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아트가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앞서서 오늘 퀴즈를 하나 드렸어요. 새 달을 맞이해서 가장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서 이것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춰주시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네, 3345번님께서 매일이 인생의 시작인 듯합니다. 그 시작 중심에 주님 아래 있기를, 또 매일 극동방송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8970번님도 오늘 새벽기도 기도의 11조를 드리며 출근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8970번님 이 시간을 한 달에 11조를 새벽 기도로 드리면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0932번님, 주님과 함께 모든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정답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계획보다는 그 계획을 움직이는 것, 그 계획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 시작을 퀴즈로 드렸습니다. 네, 어느덧 키워드 썸머도 18일 차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오늘 8월의 첫날, 내가 그동안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 18일 차가 곧 1일 차가 될 줄 믿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놓치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제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나눠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희가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키워드 썸머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 18일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변화라고 보내주세요. 변화라고 보내시면 지금 바로 링크 주소 받아주실 수 있고요. 접속하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홀리원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경책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묵상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변화, 변화입니다. 샵0933 우물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변화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눌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 함께 본문 말씀 그리고 묵상글 기도문까지 함께 보시면서 8월의 첫 주, 8월의 첫 월요일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변화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먼저 새롭게 하시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어쩌면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응답을 받을 만한 마음밭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할수록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된다면 그 변화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변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응답은 어느 날 찾아올 수 있지만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라는 기도와 함께 먼저 저를 변화시켜주세요라고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변화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눌 텐데요. 변화라고 문자 보내시고 오늘의 기도문 함께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응답을 주시는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응답 그 자체보다 응답하시는 주님께 더욱 시선을 두게 하시고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제 삶 속에서 빚어가시는 변화를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가 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상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썸머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변화를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글과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변화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8시까지 변화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묵상글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오늘 특별히 8월의 첫 월요일이에요. 8월의 첫 생방송 함께했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우리가 더욱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이 8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8시까지 변화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는데 변화라는 단어 자체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크게 변해야만 아 내가 변화 하나님 안에서 변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은 성경을 묵상해보면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해가는 과정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께 주님 오늘은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작은 부분일지라도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변화라고 보내시면서 그 마음 표현해 주시고요. 또 선물 받으실 후보로도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더운 여름 더욱더 건강 그리고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 더욱더 잘 지키는 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하 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회

제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오랜만에 모교의 교수님을 만나 강의를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신학교에서 더 이상 미래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목회의 대상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 25년 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될 텐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논술시험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신학교에서 미래학을 가르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대가 정말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어서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예측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까? 아니면 그래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당시 농사 같은 경험 중심의 사회에 적용되는 지혜인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야 하는지를 잘 살피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즉 잠언의 지혜는 세상이 돌아가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있는데 그 일정한 패턴과 규칙을 잘 파악해서 그 규칙대로 변함없이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같은 지혜세에 속한 전도서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패턴을 다 알 수 없기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인 코헬렛이 강조하는 것은 연기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것, 바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즉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중요성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가 우리에게 현재를 누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욥기서에서 욥이 하나님과 인간의 엄청난 차이를 공간적인 차이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전도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시간적인 차이를 통해서 인식합니다. 인간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고 연기 같은 존재인 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물 위를 걸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은 다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간에게 드러난 자연과학의 법칙에 따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의 법칙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훌륭한 과학자들에 의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과학의 원리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자 역학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뛰어난 과학자도 양자 역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재적인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의 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나 양자 역학이나 다 비과학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발견한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과학적인 원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를 가진 인간은 무한한 과학의 원리를 아직까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다는 이 사실이 현재 과학에서는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과학적 법칙이 발견된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현재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죠.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 코헬렛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현재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때에 따라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세상이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개발한 최첨단 무기 때문입니다. AI 혁명이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이끌지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어두운 길을 온 인류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불안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도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소중한 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지도 않을 미래에 현재를 저당 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소중한 현재를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뿐인데 걱정과 근심과 한탄으로 산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서프노치도 안 되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만 경배하고 경외하며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0: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너무도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선물의 포장지를 벗기고 그 안에 담긴 오늘이라고 하는 너무도 소중한 이 하루를 즐기시고 누리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FABC 게시판입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보험부가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교총 대표회장 김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8513-06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삶이란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신 답은 삶이란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관계다. 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 그건 사실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실패하면 그 삶이 불행한 거죠. 하지만 관계를 성공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아름다우면 그 삶은 가치가 있고 성공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삶은 관계다라고 할 때 그때 그 관계는 그냥 모든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동체라는 말, 영어로는 커뮤니티죠. 이 공동체라는 말, 사실 여기에 더 적합한 말은 그냥 모든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가족이라는

이 말, 이것은 여기서 그냥 혈연 공동체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내포한 그런 것이죠.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 예,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 맺어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 맺어진 것. 다른 어떤 목적이 없어요. 무슨 이익을 위해서 모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가족은 무엇이 있느냐, 어떤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가라고 할 때, 예,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족, 우리에게 가족,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성도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부수적으로 확장되면서 뭐 동료, 뭐 친구, 뭐 동족, 뭐 사회, 그리고 국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인생은 이들과 잘 지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삶의 성공이고, 이게 신앙과 영성의 구체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온다면 가장 큰 삶의 위기는 뭐냐? 병든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삶의 가장 큰 위기예요. 예, 살아가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체들과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된다. 살아가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가 없죠. 예, 가족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지체들에게 정말 모진 말을 하고 모진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상처는 타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가족한테 받는 거예요. 가족에게 받는 것이 상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 대적마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족 지체를 통해서 내게 상처를 주며 나를 공격하고 나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때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체에게 모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혹은 단호한 결정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삶에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제대로 살아내느냐 아니냐, 그걸 결정하거든요, 그 순간.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느냐 아니냐,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바울 사도도 바로 그런 순간에 직면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듣고 정말 권면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오해가 되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막 그것을 오해하고 바울에게 어떤 그런 좀 심한 말들을,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는 피하지 않고 그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가족이니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족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직접 만나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바울이 죄를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가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정말 심한 상처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정말 그 상처로 그 마음이 죄 가운데 그냥 이렇게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바울에게 악한 말들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멸시와 모멸까지 당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는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모진 말을, 내가 다시는 너희를 만나러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진 말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눈물의 편지라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 자, 이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 삶이 무너지고 사역이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예, 정말 목숨 다해서 개척했던 교회에 가서, 교회를 향해서 다시 너희 안 만나. 그건 삶의 실패죠. 그건 사역의 실패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예, 그런 모진 말과 결정하라는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는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중심을 지키면서 그 영적인 승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떤 마음, 어떤 영적인 감동 가운데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소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모진 말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제가 2000년도에 DTS를 하면서 그때 딘 셔먼이라고 영적 전쟁에 정말 탁월한 강사로부터 영적 전쟁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정말 놀라고 그리고 깨닫고 정말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 영적 전쟁은 초자연적인 전쟁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영적 전쟁은 초자연적인 전쟁이 아니다. 그때까지 막연하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니까 그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받고 보니까 아니요, 영적 전쟁은, 예,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지만, 그런데 그 싸움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정말 무섭게 공격받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과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과의 갈등, 이게 가장 무서운 싸움이에요. 예,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하면서, 그래서 서로 갈등하면서, 예,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이 관계가 저주가 되게 하고, 정말 행복해야 하는 공동체가 고통이 되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가장 교활하고 영적으로 무서운 그런 공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인들과의 갈등,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받은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 이것을 보면서 그는 이것이 다 뭐예요? 사탄의 속임수라고, 사탄의 속임수라고, 즉 마귀의 올무고 영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아름답

함께 살아가려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영성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마귀가 원하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귀의 그 공격에 넘어가서 내 삶 가운데 마귀가 원하는 결론을 내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살아있어서 그 모든 걸 알아야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 마귀가 원하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걸 뒤집어서 성령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인이죠. 이게 신앙인의 아름다움이죠.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영적인 멘토이셨습니다. 목회에 대한 참 많은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영적인 눈을 뜨게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위한 참 많은 기회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하지만 그 중에 제가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은 1996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서 ANC 오늘의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ANC 오늘의 교회 시작했는데 함께 시작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 제 입장에서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뭘 그렇게 상처를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좀 부주의하고 좀 실수한 건 있겠죠. 그냥 그분이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오해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참 상처 많은 사람 어렵습니다. 뭐 그냥 자가발전하시니까 방법이 없죠 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혼자 그냥 어떤 제가 그냥 이렇게 했던 말들 가지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이분이 그 상한 마음을 해결 못하고 그걸 거기에 악의를 품었어요. 이게 문제죠. 상한 마음에 악의를 품고 하영조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하영조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무고를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예요,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했던 강의 중에서 앞에 빼고 뒤에 빼고 가운데만, 요즘 말로 뭐예요, 악의적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고를 하니까 하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정말 당신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후배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가 다니면서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뭐 진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뭐 그 자체가 상처가 되고 막 그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그래서 그냥 당장에 저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그리고 저를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내쫓고 매장을 시켜버려야겠다, 가만 안 두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신 거예요. 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힘도 있으시고. 자, 그런데 그때 하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 목사님한테 당신 절대로 유 목사님을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당신 유 목사님을 손대면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냐, 그게 세상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겠느냐, 누가 봐도 유 목사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그러면 결국 마귀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거 아니냐, 절대로 손대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 목사님께서도 정말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걸 통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 속이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던 얘기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못 들을 소리를 들었어.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내가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쭉 들으시더니 오해를 푸셨어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무 힘드셔가지고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당신 놓아주래. 더 이상 붙들지 말고 당신 놓아주래. 그러니까 ANC 온누리교회 가지고 나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목회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를 보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하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에 그때 그것을 마귀에게 기회로 내어주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결단을 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신앙으로 아름답게 이기고 나가려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예,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사이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맺어주신 관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사이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맺어주신 관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할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들은 사랑의 지체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예,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아니면 내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들이 아니면 내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 없었다면 이제. 네. 가족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겠죠. 가족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갈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떠나서 도망해서 다른 어디에 가서 하려고 그렇게 떠나서 그렇게 도망해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말고 누구와 함께 이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리겠어요? 누굴 통해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어디 가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사실은 그게 뭐예요? 사탄의 연속된 전략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갈등을 통해서 힘들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괴계예요. 전략이에요. 거기 넘어가는 거라고요. 여기 오늘 사도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이 언뜻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막 정말 심한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순간에도 그가 기억하는 건 뭐냐?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다.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왔을 때 기억할 것 중에 우선 가족은 절대 떠나거나 버리거나 헤어질 수 없다는 사실.

0: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은 절대 떠나거나 버리거나 헤어질 수 없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가족은 헤어질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것,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헤어지거나 떠날 수 없는 것, 그게 가족이에요. 물론 교회 성도나 동역자들과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헤어질 수도 있고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이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까지 이어지는 관계예요.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갈등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면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예, 그게 우리들 관계예요. 여기 있는 우리의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까지 이어지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헤어지더라도, 혹시 떠나더라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다시 안 볼 사이, 이게 아니라 정말 다시 만나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가족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무엇보다 가족 없이는, 그 공동체의 지체 없이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가족 없이는, 그 공동체의 지체 없이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웅장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농부가 만일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종자를 삶아먹게 되면요, 당장 배고픈 건 면할지 모르겠지만 뭐로 농사지을 거예요, 이제. 예, 그에게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살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농부가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그 종자를 베고 굶어 죽는다는 것은요,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절할 정도로 지혜롭고 감동적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은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신앙인은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아픔을 겪게 되면요, 정말 포기하고 싶죠. 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벗어나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겁니까?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예, 가족을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뭐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마음이 상해서 너무 정말 싫고 밉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예,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용서하고 품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함께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겐 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사람 없는데 라고 한다면 인생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다면 삶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예, 이들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거든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그들이 이유예요. 그들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예, 이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 우리 삶의 사명이 되죠. 우리 삶의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예, 이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러 오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러 오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러 오신 사람들과 정말 함께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신앙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기를, 십자가 신앙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걸 오히려 이기고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가까이 양산은 양프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한낮의 더위가 매우 무더운데요. 이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릴 순서 서머 스페셜이 있어서 참 행복하죠.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오늘의 60분도 여러분들께 찬양과 다양한 장르 음악 편성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이미쉘이 부르는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리고 팀이 불러드리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나얼이 이어서 불러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